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아시나요?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주리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은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전 사회의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이 연인 수로 21억 3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어떤 이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어떤 이는 귀성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출발이 순조롭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더욱 편리하고 따뜻해진 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추석과 국경절 연휴 기간 국가철도그룹은 야간 고속열차와 고속 침대 열차를 증편했으며 전국 철도는 일평균 약 13,000편의 여객 열차를 운행했습니다. 성도, 상해 등 고속철도 준추역은 철야 운영 모식을 돌입했고 상해 홍교역은 30% 수송력을 늘렸고 성수기에는 평균 5분마다 한 편의 열차가 도착하거나 출발하도록 배치해 빈도는 대도시 지하철 아침 출근 시간대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낮에 관광하고 밤에 이동하는 여정부터 대각선 장거리 횡단까지 사람들의 여행은 점점 여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유가 잠시 머무는 체류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의 출발과 도착 속에서 모두 안전하고 편한 여행 즐기시길 바라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24편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지는 발전 시기에 진입했다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굴꼽대기 집의 마을 대룡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서안 대당 소시 박물관으로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별의 아이들을 지키는 호혜월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립추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24편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지는 발전 시기에 진입했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우리나라는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지는 발전 시기에 진입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직면한 전략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과학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개 측면에서 이해를 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 시기 국내외 환경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일련의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발전하고 세계와 시대가 역사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발전에서 중요한 새로운 환경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면에서 나타납니다. 국제 역학 관계가 심각하게 조정됐습니다.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역글로벌화 사조가 대두하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뚜렷이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이 부진하고 국제적인 충돌이 불안정한 사태가 빈발하며 범세계적인 문제가 격화되는 등 세계는 새로운 불안정한 변혁기에 진입했습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경제와 사회 발전면에서 일부 새로운 모순과 위험과 도전에 직면했고 발전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데 아직도 많은 걸림돌들이 있고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 아직 그리 강하지 못하며 식량, 에너지, 산업사슬 등 공급사슬의 안정과 안전을 확보하고 금융위협을 방지하는 데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들이 산적했으며 종전 분야의 개혁에 풀어나가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적지 않으며 의식 형태 영역에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했으며 도농 간 지역 간에 여전히 비교적 큰 발전 격차와 소득 분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취업, 교육, 의료, 보육, 양도, 주택 등 면에서 대중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태 환경 보호 의무가 여전히 막중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더욱 복잡하고 존엄한 전력 환경 속에서 자체 발전을 도모하고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총체적으로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병존해 있는 형체에 직면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직면한 위험과 도전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혁과 발전, 안정을 추진하는 데서 피할 수도, 이도록 할 수도 없는 심층적인 모순에 많이 직면해 있고 당 건설, 특히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에서는 고질적이고 다발적인 문제에 적지 않게 직면했으며 언제든 심화될 수 있는 외부의 억압과 억지에 직면해 있고 언제든 각종 국권위 사건과 회색 코뿔소 사건이 발생될 수 있으며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여전히 여러 방면의 우시와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의 회복 탄력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충분하고 융통의 여지가 크고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기본 상황이 변하지 않았으며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 고도화되고 있고 신성장 동력이 증가하고 위험 방지 능력이 강화됐으며 14억 명이 넘는 인구와 4억 명이 넘는 중등소득층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잠재력 있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재학생 총 인원수와 매년 졸업생 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2억 4천만 명에 달하고 고기능 인재가 6천만 명을 초과하며 사회가 장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중국 거버넌스의 우위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위기와 기회가 겹쳐져 병존해 있으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위험을 안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 자신의 일을 잘해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투쟁 용기와 전략 능력, 대처 수준을 증강해 발전의 주동권을 적극 장악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전례없는 대변환의 국면에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얽혀져 발전하고 있지만 평화와 발전이 여전히 세계 각국 인민의 공동한 염원이며 각국의 상호 의존 정도가 심화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원동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 글로벌화가 불가역적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한 차례의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심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발전에서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전히 발전의 상승기에 처해 있고 발전의 내적 원동력이 여전히 강력하며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의력자적 향정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습권평 통지를 핵심화하는 당주왕의 강력한 용도를 받고 있고 힘을 합쳐 큰 일을 해내는 사회주의의 제도적 우월성과 장기적으로 쌓아온 튼튼한 물질적 기초가 있어 시기와 정시가 모두 우리에게 유리하게 기울여졌으므로 반드시 어려움과 난관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육성하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국민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의식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기회를 발견하고 포착하고 만들어내고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며 불리한 면을 피하면서 기회를 선점해야 합니다. 오한의식을 강화하고 최소선적 사고방식을 견지해서 일진광풍 또는 모진광풍 초에 중대한 시련을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하며 투쟁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투쟁 능력을 높이며 각종 위험과 도전을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하며 완강한 투쟁으로 사업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노래 노을빛 속의 어머니를 보내드립니다.

0: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굴꼽대기 집의 마을 대룡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룡촌에는 굴꼽대기를 붙인 벽이나 해초로 지붕을 만든 역사의 흔적과 자연의 숨결이 느껴지는 건물들이 함께합니다. 1119년에 조성된 대룡촌의 비조는 허씨 가문이지만 지금은 진씨성을 가진 촌민이 더 많습니다. 뒤에 산을 업고 맑은 시냇물을 마주한 대룡촌에는 무르에 들어놓은 다양한 다리와 아아한 탑, 옛스러운 사당 건물과 물로, 골목, 고목 등이 많은 볼거리를 만듭니다. 대룡촌에는 백속가가 다섯 갈래나 있습니다. 1897년에 고액을 들여 조성한 이런 골목에는 전부 커다란 하얀 돌을 깔았습니다. 골목에는 또한 룡진가 물로와 요동리문, 상달리문을 비롯해 많은 문들이 남아있습니다. 골목의 량켠에 위치한 새로운 건물들 사이로 굴 꼽대기를 붙여 만든 사당 건물인 진씨 대부조사와 그 맞은편에 위치한 고파옥이 유난히 예스럽습니다. 대룡촌을 흘러지나는 옥대하우에는 다리가 많은데 그중 붉은 사암을 깔아 만든 룡진교가 대표적입니다. 청나라 때 축조한 아치형 다리인 룡진교는 교각의 양쪽에 비스듬한 뚝을 형성해 교각에 대한 강물의 압력도 줄이고 선박이 교각과 충돌하는 것도 방지합니다. 난간에는 명나라 때 풍이 다분한 무늬가 새겨져 있고 가운데는 잉어가 룡문을 뛰어넘는 그림이 조각되어 있으며 교각 주황에는 힘있는 필체로 룡진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룡진교와 달리 점룡교는 아늑한 전원 풍경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쪽의 담소에서는 하얀 오리떼가 논일고 다른 쪽에는 배를 집으로 사는 사람들의 수상 가옥들이 특이합니다. 룡진교의 한쪽에는 1884년에 지은 3층 루각식 건물 대괴각이 아아하게 솟아 있습니다. 하단에는 화강암을 깔고 그 위에 청색의 벽돌로 루각을 짓고 제일 꼭대기에는 육각형의 지붕을 만들었으며 청색의 유리기와 위에 20m 높이의 호로병이 하늘을 찌릅니다. 진씨 대종사와 진사공사, 우강공사, 금만공사 등 대룡촌의 많은 사당 건물 중 가장 웅장하고 가장 정교한 사당은 1522년에 지은 진씨 가문의 조사인 현종사입니다. 이 사당은 룡진교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일명 교도사라고도 불립니다. 물가에 위치한 현종사는 방 세 칸 너비에 방 세 칸 깊이의 건물이며 날아갈 듯한 처마와 기둥에는 조각이 화려합니다. 문틀에는 외국 의상을 차려입은 서양인의 형상이 조각되어 특이합니다. 이는 진씨 가문의 관료가 명나라 때 외국인을 안내하는 직무에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두 세 사람이 둘러서야 안을 수 있는 아름드리 보리수 그늘에는 대령촌에서 가장 오래된 사당 량당공사가 있습니다. 굴 꼽대기로 벽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먼저 굴 꼽대기를 철사에 꿰어 맨 다음 석회석으로 벽면에 부착시킵니다. 이 밖에 굴 꼽대기를 창문 유리로도 사용하는데 채광 효과가 좋은 동시에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 않아 은밀하기도 합니다. 사당의 지붕에는 항일전쟁 때 총탄의 흔적이 남아있고 문틀에는 정교한 벽돌 조각들이 함께하며 사당 내부에는 과거의 농기구들이 놓여있습니다. 대룡촌 뒷산에서는 맑은 샘물이 솟아납니다. 옛날 부자나 문인들은 늘 이 샘물로 차를 끓였는데 물맛이 특별히 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58년에 샘물이 막혀 촌민들이 파이프로 샘물을 다시 지상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밖에 대룡촌에는 수증기가 가스같이 피어오른다고 해서 이름한 사정기라고 하는 우물도 있습니다. 청나라 때 판 이 우물은 1년 사시절 물이 마르지 않는데 이 우물의 물로 차를 끓이면 차 맛이 더욱 좋고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이 우물의 물로 밥을 지으면 하룻밤이 지나도 밥이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행복이 넘치는 우리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서안 대당서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대당서시 박물관은 섬서성 서안시 련어구에 위치해 있으며 비단의 길 문화와 상업문화를 주제로 하는 민영 요적지료 박물관입니다. 대당 서시 박물관의 부지 면적이 20모에 달하고 전시 면적은 11,000평방미터에 달하는 바 그중에 요적지 보호 면적은 2,5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대당 서시 박물관에는 소장 문물 2만 여점이 있는데 서시 요적지에서 출토된 문물과 박물관 설립자가 20여 년 동안 수집해온 문물을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대당 서시 박물관은 수나라, 당나라 서시의 도로, 석교, 도랑과 건축 등 요적지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기초하에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수나라, 당나라 서시의 십자거리 요적지와 십자거리 본래의 도로구도, 척도, 규모와 분위기를 보호하고 전시했습니다. 길이 12m, 너비 12m 크기의 전시 단위를 통해 수나라와 당나라 시기 장안성의 공간 설계 특성을 살렸습니다. 또 건물의 크기와 재료, 색채에 대한 일련의 탐구를 통해 높고 낮음이 있고 질서 있는 공간 효과를 나타냈으며 당나라 서시 거리를 환원시켰습니다. 교묘하게 설계된 외벽과 건물의 재료, 품격 등 면에서도 건축 문화의 깊은 내포와 그 웅장한 기세, 번영을 표현했습니다. 대당 서시 박물관은 기본 진열과 특별 전시, 림시 전시, 예술 공간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서시의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기본 진열은 당나라 서시 동북 십자거리 요적지와 차바퀴 자국 요적, 출토된 문물 등을 통해 서시가 비단의 길의 기점으로서의 중요한 지위, 거래 종류, 상업 문화 등 번화한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그중 당나라 서시 동북 십자거리 요적지는 직사각형 모양인 바 남북거리는 1031m이고 동서길이는 927m이며 현재 지표일에 1.8m 내지 2.5m 되는 곳이 묻혀 있었습니다. 시내에는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으로 각각 두 갈래 길이 우물 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 전반 시내를 9개 구역으로 나누었으며 또 매 구역마다 사면이 거리와 맞닿아 많은 점포들이 있으며 상인들도 수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비단의 길에 100가지 공예기술 체험 특별 전시에서는 고대 비단의 길에서의 전통공예 제작 과정을 선보였으며 림시 전시는 문화교류와 전시 장소로서 비단의 길 문화와 고대 상업문화를 보여줍니다. 대당 서시 박물관은 우리나라 첫 요적지료 민영 박물관입니다. 특히 대당 서시 박물관 3층에는 100가지 공예 기술 체험 공간을 설치해 전시와 공연, 판매 기능을 두루 갖췄으며 다예방, 악곡포, 공예방, 방직품 점포, 보석점 등 다양한 점포를 선보였습니다. 또 1층에 위치한 전시홀에서는 비정기적으로 공연을 펼치는데 주로 비단의 길과 대당 서시를 주제로 기타 문예 공연 형식과 극종과 결합해 관중들에게 시각적, 청각적 향연을 선사합니다. 대당 서시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선정됐으며 또 올해 11월 대당 서시박물관에서 선보인 두 개의 문화창의 제품은 국가급 추천 목록에 선정됐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별의 아이들을 지키는 호혜월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서 류주의 한 특수 교육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자폐증, 지능 저하 또는 다운 증후군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학교의 창시자는 호혜월인데 그는 퇴직 후 이 특수 교육학교를 설립했으며 이젠 학교가 생긴 지도 28년이 됩니다. 학교에는 현재 80여 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문화 수업 외에도 생활 적응, 수공예 기술 등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호혜월은 매일 7시면 학교에 도착해 아이들에게 옷 입는 법이며 발음 연습 등을 가르치는데 한 개 동작만 수백 번 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를 친절하게 달 할머니라 부릅니다. 올해 83세인 호혜월은 사실 몇 년 전 학교 업무를 아들인 정욱승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어르신께서는 여전히 시름이 놓이지 않아 매일 7시면 학교에 도착해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현재 류북구 육재특수교육학교에는 두 개의 교구가 있는데 호혜월은 류주시 아유로에 위치한 옛 교구뿐만 아니라 류북구 장당진 부간촌에 위치한 새 교구도 자주 찾아 아이들의 학습과 생활 상황을 살핍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특수교육학교라 보니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 실천 수업이 한창인데 갑자기 한 학생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또 다른 학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생님은 즉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위성국 선생님은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정할 때면 마구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부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때면 선생님은 즉시 아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진정시켜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시선은 항상 아이들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학교에는 교직원 30명이 있으며 평균 연령은 46세, 가장 어린 선생님은 2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교원들은 돌발 상황에 직면해 가끔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때면 호혜월은 옆에서 차근차근 선생님들에게 대처법을 가르칩니다. 오후, 호혜월은 한 여자애에게 인질연습을 시켰습니다. 여자애 이름은 당경, 올해 14살인데 자폐증을 앓고 있어 지능은 3, 4살짜리 아이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올 3월, 당경의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이곳으로 보내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도 어려워했으며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들과 호혜월의 노력 끝에 당월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령의 변화를 보면서 호혜월은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호혜월은 자폐증을 앓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절대 다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뢰를 쌓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고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기에 먼저 그들에게 안전감을 준 후 가르침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찍 호혜월은 고독증이나 지력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집에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는 특수교육학교를 설립하려는 생각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호혜월은 1998년 퇴직하자마자 특수교육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그는 돈도 건물도 학생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 장소를 찾아다녔으며 자전거를 타고 집집마다의 문을 두드리며 학생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일반 아이들은 몇 분이면 터득하는 것을 이곳의 아이들은 수백 번, 수천 번을 가르쳐야 합니다. 경험이 없는 그는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으며 특수교육이며 언어훈련법이며 심리교육이며 재활 마사지 등을 배우고 스스로 도면을 그려 교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해 언 28년을 걸어왔습니다. 호혜월은 학교를 세운 취지는 오로지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어려움들이 보물처럼 밀려왔는 바 수업 장소조차 없어 현지 기상청의 기숙사 두 곳을 임대해 걸상과 책상만 놓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또 전 재산 3만 원을 꺼내 학교 운영에 사용했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현지 장애인 연합회 사업 일꾼들과 함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특수교육의 이의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28년 동안 그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처음 왔을 때 말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했는데 그는 다그치지 않고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가르쳐 나갔습니다. 올해 16살인 장지정은 3살 때부터 이곳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2025년 12월에 열린 전국 제12회 장애인 운동회와 제9회 특수올림픽 운동회에서 광서팀을 대표해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따냈습니다. 현재 그는 혼자서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며 하학해 집에 돌아오면 직접 요리도 하고 간단한 집안일까지 도맡아 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의 변화를 보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28년간 근 400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사회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환경 미화원이 되었고 어떤 이는 마사지를 배워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호혜월은 자신의 소원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챙길 수 있고 존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곳 아이들에게 있어 진정으로 존엄 있고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요? 호혜월의 대답은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융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이를 실현할 수 있다면 그건 성공한 셈입니다. 호혜월은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시간과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별의 아이들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호혜월이 달 할머니라고 불리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별의 아이들을 지키며 진정으로 아이들을 별로 보며 그들이 하나둘씩 밤하늘을 수놓을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었습니다. 달 자체는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밤하늘과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 밝은 달이 두둥실 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상록수를 보내드립니다.

추가 추분의 바로 가운데에 해당됩니다. 음력 7월, 양력으로는 8월 7일이나 8일경이며 이날의 태양 환경은 135도입니다. 옛 사람들은 립추 15일간을 5일씩 끊어서 세계호로 나눈 후 매개호의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초호에는 서늘한 바람이 분다는 말이 있듯이 립추호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에 북으로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감을 줍니다. 이 호에는 흰 이슬이 내린다는 말이 있듯이 낮에 햇빛은 강한데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온도 차이가 크게 생기므로 곡식들과 밖에 있는 기물들에는 령렁한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3호에는 쓰르라미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때의 쓰르라미는 기온이 알맞춤하게 되자 나무가지 위에서 신나게 우는 것입니다. 립추라는 말 자체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이때로부터 립동 전까지 3개월이 가을입니다. 어쩌다 늦더위가 있기도 하지만 7월 7석을 전후해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가을 차비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때 김장용 무나 배추를 심고 9월이나 10월 서리가 내려 얼기 전에 거두어서 겨울 김장을 대비합니다. 벼농사의 성패가 결정되는 시기로 벼가 누렇게 익을 수 있도록 논에 물을 빼주기 시작하며 옛날엔 맑은 날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는 기청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매기도 끝나가고 농촌도 한가해지기 시작하니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립추라 해도 더위는 여전하여 늦더위가 계속됩니다. 이때쯤이면 변론에서는 목도열병과 고온이 지속되면 주로 발생하는 벼 멸구의 피해가 심해 목도열병은 일반 벼에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는 출수기로 쌀 감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방제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로 잘 지은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뜻밖의 복병인 사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리는 한 달에 음력 2일에서 4일, 17일에서 19일 두 차례 생기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때가 음력 7월 보름 전후인데 백중 부근에 사리 현상이 드높다 해서 백중사리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는 사리 현상은 태양과 달의 위치가 지구, 달, 태양 또는 태양, 달, 지구일 때 태양과 달의 인력이 합쳐져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겨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바닷물의 수위가 최고치로 올라 낮은 지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칩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옛날 우리 선조들은 기존의 재래종을 약간 개량한 벼씨로 벼농사를 지었는데 그 밥맛이 좋고 매우 찰졌습니다. 또한 벼집의 길이가 길어 소의 사료로부터 초가 지붕, 가만이나 거적, 새끼, 녹근 재료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상으로 문화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중요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병 종석이가 전국 보건건강대회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0: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건강 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보장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1: 습근병 주석이 보츠와나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병 주석이 또고 국무회의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전국 보건 건강대회가 10일부터 13일까지

0: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정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평이 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요소를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15차 5기는 전망계획기간은 2035년까지 건강중국건설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시기이므로 중국 특제 보건건강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으며 신시대 보건건강 업무 방침을 관철하고 우세를 살리고 기반을 다지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약한 부분을 강화하여 보건건강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인민의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건강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가 총화 연설을 했습니다. 조락제 왕호령, 제기 정설상, 리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인민의 건강은 민족 번영과 국가 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징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8차 당대 이후 당중앙은 인민의 건강 보장을 선체적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두고 신시대 보건 건강 업무 방침을 확립했으며 건강 중국 건설에 관한 중대한 결정과 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 봉사 체계, 전통 의학 체계, 질병 예방 통제 체계, 의료 보장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해 보건 건강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전 방위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우리가 건설해야 할 건강 중국은 균형 있고 보편적이며 질 높고 효율적인 건강 중국이어야 하며 강력한 건강관리 능력, 질병 예방 통제 능력, 의료 봉사 능력, 의료 보험 지원 능력, 의학 혁신 능력, 인재 양성 능력을 갖추어 날로 증가하는 인민 대중의 건강 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고 주요 건강 지표가 지속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보건 건강 분야는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역할을 하므로 건강 선차적 발전 전략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민의 건강 보장을 각종 정책에 통합해 모든 분야의 업무에 반영하고 계획 수립, 정책 설계, 사업 타당성 검토, 공정 건설 등에서 인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선차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예방은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건강 전략이라고 하면서 보건과 건강의 각종 기초조, 근원적 업무를 세심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전민 건강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사회가 올바르고 건강한 관점을 확립하도록 이끌어 효과적인 건강자 형성과 관리를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학습생활 습관을 키우도록 이끌고 독지 취미로의 전면 발전을 이루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량완 생태환경과 생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전민의 체육단련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고마워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식품안전감독을 강화하여 음식물 안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질병예방통제체계를 건전하게 구축하여 대규모 료행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의료봉사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는 것은 건강중국건설의 중점 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의료보건 기반 강화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의료보건기관의 기능적 위치와 구조적 배치를 최적화하며 분급진료를 촉진해 인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의 종합적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치료, 건강관리 전 과정 봉사를 완비해야 합니다. 중의학 전승과 혁신발전기제를 건전하게 정비하고 중소의학의 협동융합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 건강 분야의 기초연구와 원천적인 혁신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총과의 전환을 촉진해 건강산업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진료 경험을 개선하여 인민의 진료 편의성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개혁은 보건 건강사 발전의 강력한 동력이라며 의료, 의료보험, 의학의 협동 발전과 관리 수준을 의료보건 체계 개혁의 주된 공약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보건 사업 단위의 개혁 방안을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공익성을 지향하여 공립병원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현과 구, 기층 의료기관의 운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층적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과 소모품, 공동구매, 의료보험 지급, 자금 사용 정책을 최적화하여 기금의 안전한 운영, 병원의 건전한 운영, 대중부담의 합리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의약품 공급보장과 사용관리기제를 건전하게 정비하고 국가기본의약품제도를 개선해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이민의 건강을 보장하려면 보건 건강 분야의 간부와 인재 대우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각급 주관 부문과 의료 보건 기관의 지도부, 특히 제1 책임자를 잘 선발함으로써 수량이 충분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자질이 우수한 의료진을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의덕과 의료 기풍을 강화하여 량완 업계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한편 의료진을 존중하고 보건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사람마다 건강을 누리는 것은 전 인류의 공동 염원이라면서 인류 보건 건강 공동체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 건강 분야의 중대한 도전에 함께 대응함으로써 각국 이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대일로 보건 건강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보건 대외 원조 업무를 강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건강 중국 이야기를 잘 전해 국제적 공감대를 한층 더 결집시켜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총화 연설에서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보건 건강 업무의 일련의 근본적이고 방향적이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답했다며 사상성, 전략성, 지도성이 매우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신시대 새로종의 보건 건강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기에 진지하게 학습하고 철저히 리하여 정확하게 실천에 잘 옮겨야 합니다. 사상적 자각과 행동적 자각을 높여 중국 특색의 보건 건강의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나가야 합니다. 건강 우선의 지향을 확고히 세워 인민의 건강과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본 의료보건사업의 공익성을 견제하여 전민 건강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기본 보장과 질 향상을 함께 중시하여 인민의 다양화된 건강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혁 혁신과 개방 협력을 심화하여 보건 건강 사업 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 건강 사업의 난제와 걸림돌에 초점을 맞춰 인민의 시급히 해결하는 바라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중대 질환의 예방과 통제를 강화하고 분급 진료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며 대중의 진료 체험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다차원적 의료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중의학의 독특한 우세를 잘 다지며 노인과 어린이 건강 봉사를 잘 추진하고 과학기술이 의학 보건 발전 사업에 힘을 실어주도록 추진해 건강 중국 건설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중공장 정치위원, 중앙서기처서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서, 전국인대상무위원회 관련 지도동지, 공무위원, 최고위민 검찰은 검찰장, 전국총협 관련 지도동지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단독계획시, 신강생산건설병단,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관련 인민단체, 일부 중앙기업, 중앙군사위원회 기관의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과 전문가 학자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건강 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보장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0: 10월 13일 오후 습금평 국가수석이 북경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보즈와나 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량국 수교 존인 지난 세기 90년대에 보츠와나는 새 중국의 유엔 합법적 지위 회복을 지지하는 투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쌍방은 현대화의 꿈을 실현하는 길에서 손잡고 함께 나아가며 중국과 보츠와나 친선의 새로운 장을 쏘내려가고 있습니다. 쌍방의 친선이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고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쌍방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고런 과거를 기억하고 신시대 중국 보츠와나 관계 발전에 넓은 길을 함께 걸으며 세계 발전과 진보에 기여해야 합니다. 습권평 주석은 이어 뜻이 같아야 길도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보츠와나 독립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양국 집권당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정책 리듬의 교류를 심화해야 합니다. 중국은 보츠와나가 자국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지지합니다. 쌍방은 경제 무역 협력 체계를 독보관하고 중국이 아프리카 수교국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무관세 조치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농업, 축산업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츠와나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습권평 주석은 중국과 보츠와나, 중국과 아프리카 광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네 가지 제안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아프리카의 자원은 아프리카에 속한다는 원칙을 협력의 전제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은 자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 실정에 맞는 광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의리와 리익을 함께 고려하고 상호 리익과 호의를 추구하는 협력 리듬을 견제해야 합니다. 중국은 중국 기업들이 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아프리카의 현실에 부합하는 친환경 기술을 이전하도록 계속 장려하며 광업 분야의 남남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고품질 발전을 협력의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광업협력이 산업부가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고 부담 가능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혁신적 금융 모델을 모색해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아프리카의 현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공정하고 개방적인 협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자원이 지정학적 대립의 도구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각국이 진정으로 아프리카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환영하고 아프리카 측과 함께 기업의 투자와 경영에 더욱 적합한 여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보코 대통령은 습권평 주석의 강력한 지도 아래 중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발전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이 빈곤 인구의 전면적인 빈곤 해탈을 실현하고 중국 특색의 성공적인 발전 경로를 개척한 것은 보츠와나가 깊이 배우고 참고할 만한 경험입니다. 보츠와나는 대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대만 독립 부문들 책동과 중국 내정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합니다. 또한 중국이 장기간 보츠와나의 국가 발전을 지원하고 도와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중국과 발전 전략의 접목을 강화하고 도움하는 중국 기업의 보츠와나 투자를 환영합니다. 아울러 일대일로 산업, 농업, 광업,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에서 도움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습권평 주석이 세계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제시한 4대 글로벌 창의는 대국의 책임을 보여주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소화하는 데 유조합니다. 보츠와나는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다자주의를 견제하며 발전 도상국 간의 단결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와 중국의 단결 협력을 증진해 더욱 포용적이며 대표성이 있는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회담 후 양국 원수는 글로벌 안보 창의 리행, 일대일로 공동 건설, 친환경 광물, 보건 의료, 인적 자원 등 분야의 여러 협력 문서 서명을 지켜보았습니다. 방문 기간 쌍방은 중화인민 공화국과 보츠와나 공화국의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습근평 주석과 부인 팽리원 여사는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보코 대통령과 부인 가온앤 여사를 위한 환영

0: 책을 마련했습니다. 보코 대통령이 도착하자 오이장대가 정리래 경의를 표했습니다. 량국 원수가 사열대로 오르자 군악대가 중국과 보쭈 와나와의 군가를 연주하면서 천안문 광장에서는 레포 21발이 울렸습니다. 보코 대통령은 습금평 주석의 안내로 중국인민 지원군 오이장대를 사열하고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이날 저녁 습금평 주석과 평려원 여사는 인민대회당 금빛 대청에서 보코 대통령 부부를 위한 환영 만찬을 마련했습니다. 왕이가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10월 13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또고 국무회의 의장 포르를 접견했습니다. 양국 지도자는 양자 관계의 위상을 신시대 중국 또고 운명 공동체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또고의 전통적인 친선은 양국 로세대 지도자들이 직접 쌓아올린 것으로 기반이 매우 탄탄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양측은 마음과 힘을 합쳐 협력의 끈을 더욱 굳게 이어왔고 인민 간의 리해와 친선을 증진함으로써 신시대 전천후 중국과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생생한 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중국과 또고 간의 친선 협력은 리넘이 잘 맞아떨어지고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양측은 양당과 양국의 각급 교류를 더욱 긴밀히 하고 국정 운영면의 경험 교류를 심화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 확고히 상호 지지해야 합니다. 무관세 조치는 아프리카의 자주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제도적인 개방으로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에 에너지를 부여하려는 중국의 특별한 배치입니다. 또고가 무관세 및 중국 수출 제품, 그린 채널 등 조치를 잘 활용하여 지역의 무역과 물류 등 중추적 역할을 더욱 발휘하고 자국과 지역의 더 많은 특산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이끌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또고가 인민폐의 국경 간 사용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중국은 또고 측과 신에너지, 디지털 지능화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또고의 산업화 과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국과 또고는 국제 및 지역 사안에서 입장이 비슷하므로 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함께 개혁을 추진하고 글로벌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아프리카의 주요 현안 해결에 각국이 건설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아프리카 주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인민이야말로 아프리카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지역 사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둘째,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각 참여 당사자들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 전쟁을 멈추고 화해를 촉진해야 합니다. 전쟁과 일방적 제재만으로는 국가 간의 갈등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상호 존중과 폭넓은 협상을 견지하고 공통점을 찾되 차이점은 인정하며 서로 리해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넷째, 근본 원인과 증상을 함께 다스리는 방식을 시행하여 당장의 안전에 주목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발전도 도모해야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문화의 혁신적 표현을 느껴보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삼성퇴 청동 가면 인형은 발랄하고 사랑스럽고 각기 다른 모습의 참대곰 인형과 카메라

0: 배를 맨 작은 마을은 재미로 넘쳐나며 온라인 게임 원신 굿즈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제78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중국관 부스에서는 생동감 있는 문화창작 이미지와 다채로운 도서들이 서로 어우러져 중국 문화가 깊은 축적 속에서 새로운 표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전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됩니다. 도서전의 중국연합 전시 부스에서는 3,000여종 4,600여 권의 우수 도서가 전시되었고 전시와 관람, 저작권 협상, 문화 교류, 체험형 인터랙티브 경험을 한데 갖추었습니다. 전시 부스 한쪽에서는 돈황의 비천, 삼성퇴의 청동 가면 등 IP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창 인형을 제작해 고대 문화 상징에 현대적인 재미를 더했습니다. 사천대학 출판사는 슈프링거 앤드 브라드스 그룹과 함께 도서전 기간에 삼성퇴 영어 계열 총서를 선보였습니다. 총서는 지난 100년간의 고척 문명 고고학 발굴과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문창 인형과 문명 이야기가 함께 선보이면서 신비로운 고척 문명이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했습니다. 하북 출판 미디어 그룹의 IP 홍보회에서는 우아한 고쟁 연주와 경쾌한 고전 무용, 그리고 강약을 조화롭게 살린 태극 공연은 많은 관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열심히 촬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고전 계열 그림책 서유기는 애니메이션과 다국어 출판물로 확장되었고 시경은 종이 콘텐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방식으로 선보였으며 전통 자수는 도서와 문화 창작 디자인에 녹아들었습니다. 중의학 팔찌, 혼향 등 제품과 국화 창의 디자인 또한 매우 참신했습니다. 하북 출판 미디어 그룹 출판사업부의 당뇨 주임은 적절한 진입점을 찾기만 하면 중국 출판업은 풍부한 표현 형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판업이 이미 스크린 읽기 시대에 들어섰지만 중국 출판업이 축적해온 문화적 저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새롭게 빛나기 때문에 아직도 발굴해야 할 문화 자원이 많습니다. 출판기관은 변화를 포용하면서 앞을 내다보는 동시에 문맥을 깊이 있게 다지며 뒤를 돌아보고 멀리 내다보며 축적 속에서 혁신을 길러내야 합니다. 중국 도서 수출입 그룹 유한회사가 주최한 연합 전시 부스 앞에서는 인터넷 문학, 인터넷 게임, 인터넷 영화 드라마를 대표로 하는 문화 신삼종 역시 해외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판업 연구기관 콘텐츠 앤드 컨설팅의 창립자 류디거 비시엔바트는 전시 부스 앞에서 수시로 책을 훑어보며 기록했습니다. 류디거 비시엔바트는 이와 같이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발전은 중국과 서방 출판업에 더 폭넓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새로운 교류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유럽의 대중과 더 많은 대면 소통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표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전시 부스에서 두 명의 젊은 관람객들이 원신 캐릭터 화보를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은 손에 캐릭터 피규어를 만지며 놀고 있었습니다. 미함유 관계자가 소개한 데 따르면 원신에서 중국 희곡의 영감을 받아 창작된 캐릭터 운근과 창단 신녀 벽관의 공식 영어 자막판 영상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조회수 천만 회를 넘겼습니다. 많은 해외 이용자들은 댓글란에 글을 남기면서 신녀 벽관을 계기로 처음으로 중국 희곡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함유 관계자는 게임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이용자들은 먼저 게임 속에서 어떤 문화 요소의 매력을 느끼고 그 다음 스스로 책을 읽고 공연을 관람하면서 실제 문화의 기원을 탐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로 도를 전하고 문화로 소리를 전하며 문화로 사람을 교화함으로써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창의적으로 전환하고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온 방문객 알렉산더 버글러는 기자에게 자신은 평소 베를린 동물원에 가서 참대곰을 자주 본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도서전에서 산 참대곰 인형을 조카딸에게 선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카딸도 참대곰 인형을 통해 참대곰과 중국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크로스미디어 저작권 개발, 문화적 생명력의 지속 등은 이번 도서전의 주요 의제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문화 콘텐츠들이 책장을 벗어나 경계를 넘어 확장되도록 추진하는 것은 전통 출판과 문화의 전파 공간을 넓히는 동시에 중국 문화의 해외 진출을 위해 더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제공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상적 함의와 예술적 가치를 함께 갖춘 수준 높은 작품을 창작해야만 문화 간의 소통 속에서 문화적 감화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문명 사이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문화의 혁신적 표현을 느껴보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글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열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근평 국정운영론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지혜로 풍년의 새 풍경을 그려가는 길림성 신식 농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교체를 촉구한 데 대한 각계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길에서전진하고
4: 배움의전당에서진보하는학습시간
5: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대한당의전면적인영도를강화하자2021년1월11일이글은습근평이성부급주요지도간부당주왕제19기제5차전원회의정신학습관철특정주제연구토론반에서한연설의일부분입니다중국공산당의영도는중국특색사회주의의가장본질적인특징이며이론혁신과실천혁신제도적자신감과문화적자신감을긴밀히결부시키는것은중국특색사회주의의가장뚜렷한특색입니다따라서중국특색사회주의는발전을추진함에있어서정치적이론적제도적문화적으로강한우세를갖고있습니다당주왕제19기제5차전원회의정신을관철실시함에있어서는당주왕제19기제4차전원회의정신을관철실시하는것과긴밀히결부시켜국정운영체계와국정운영능력의현대화를끊임없이추진하여야하며당의전면적인영도를견지하는정치적우위와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견지하는제도적우월성을새로운발전이념을견지하는이론적우세와통일시켜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영도하는당의기능배치가더과학적이고합리하며그체계및기제가더욱완전하고완비화며운영관리가더욱효율적이도록해야합니다당주왕제19기제5차전원회의정신을잘관철실시하는것은향후5년 15년간나아가더욱긴기간당과국가사업발전의전국면에관계됩니다전원회의에서통과된14.5 교획건의는거시적구상지도원칙전략적사상뿐만아니라구체적인요구도망라하고있으며18차당대회이래일관하게실시해온전략적포치뿐만아니라새로운중요한판단새로운전략적조치도망라하고있어그내용이아주풍부한바공을들여배우지않으면그정신을제대로터득할수없습니다건의의내용을터득하지못하면그핵심과요점을포착할수없으며실제적으로관철할수도없습니다그러므로각급지도간부특히고위급간부들은건의의전체적인내용을파악하는전제하에그중점내용과혁신포인트에중점을두고한구절도빼놓지않고전면적으로깊이있게학습하는한편이론과실제를결부시키는훌륭한학풍을발양하며현재에립각하고미래를지향해사업의적극성능동성창조성을강화해야합니다나는고위급간부들은막스주의정치가가되어야하며각급지도간부들은정치적으로명석한사람이되어야한다고수차강조한바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집된 중앙정치국 민주생활회에서도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경제사업은 추상적이고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연관성을 띈 사업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들은 반드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에 입각해 정치적 판단력과 정치적 이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국가 대업을 마음속에 새겨야 하며 새로운 발전 단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정치적 능력, 전략적 안목, 전문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과감히 책임지고 능란하게 일을 추진함으로써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원만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이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동방 대국을 영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실사 구시와 안정적인 성장 도모, 협동적 추진을 견지하고 전망적 구상, 전반적 계획, 전략적 배치, 전일적 추진을 강화해 발전의 질, 구조, 규모, 속도, 효과성, 안전의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주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민족도 뒤처져서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지역 격차가 크고 발전이 불균형적인 만큼 현대화 행정의 발걸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먼저 현대화를 실현한 후 다른 지역에 현대화 실현을 지원하고 견인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당정 지도 간부들은 방역, 공급 보장, 민생 보장, 안전 보장, 안정 보장 등 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위험 해소 사업을 미연에 세밀하고 실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정되고 화목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상시화 방역 사업을 꾸준히 틀어주고 재반 방역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세밀하게 실시해 산발적 감염 사례를 신속히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해야 합니다. 각종 사회 모순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분석과 연구 판단을 강화하며 각종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해 능동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음력설 기간, 에너지와 물자 공급 보장, 교통 안전 등 관련 업무를 원만히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치안 예방 통제 체계를 보완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 안전과 재산 안전을 침해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단호히 단속해 사회의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 대금과 농민공예 임금을 체불하는 등 집단적 사건을 유발하기 쉬운 문제들을 제때에 해소해야 합니다. 동지들, 나는 등소평 동지가 1992년에 건국 이후부터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를 중진국 수준으로 건설할 수 있다면 아주 대단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다음 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므로 우리는 악전고투해야 한다. 우리가 짊어진 짐은 무겁고 책임은 막중하다 라고 한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지금 이 중임과 책임은 우리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과감하게 중임과 책임을 떠매고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정력적으로 일함으로써 당과 인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종에서 분발하자 권해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종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지혜로 풍년의 새 풍경을 그려가는 길림성 신식 농민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분이 지나자 흑토구의 황금빛이 일렁이기 시작하면서 길림성의 가을 수확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농경지에서는 기계가 우렁차게 돌아가고 벼파도가 출렁이었습니다. 기술을 알고 경영에 능한 신식 농민들이 스마트 농업 장비를 논밭 현장으로 들여와 과학기술로 농사에 힘을 불어넣어 안정적인 증상과 소득 증대를 이루는 풍년의 새로운 풍경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길림성 영길현의 일락해진 9월풍 가족농장의 논밭 곳곳에는 영상감시, 기상관측 등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확기가 우르릉대며 지나가자 벼 이삭이 모두 곳간으로 들어갑니다. 멀지 않은 가공작업장에서는 벼가 건조, 탈각, 도정 등 공정을 거쳐 알갱이가 맑게 빛나는 완제품 쌀로 변합니다. 농장 책임자 소금파는 올해는 수확량도 많고 품질도 더 좋아서 모두들 서둘러 수확에 나서 햇살을 하루빨리 시장에 내놓아 좋은 가격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길현은 길림성의 우수 벼 재배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향토에 뿌리 내린 신식 농민으로서 소금파는 최근 몇 년간 전통적인 농사 방식에서 벗어나 각종 현대적인 농업과학기술 장비를 벼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논의 생산량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쌀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농장 사무실에 들어간 소금파가 마우스를 살짝 클릭하자 스마트 농업 시스템 화면에는 토양 수분, 기상 데이터, 작물 생육 생태 등 정보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위성 원격 탐사 기술을 바탕으로 각 논의 벼 생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플랫폼에 전송되어 4천모 논의 가을 수확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논밭에 병해충 등 위험 요소가 생기면 시스템이 즉시 경보를 보내 우리는 제때 현장에 가서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홍수기에는 비가 많이 내려 시스템이 경보를 발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보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논에 빗물이 들어와 일부 벼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수 작업을 조직하여 손실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 농업은 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한 방호벽을 튼튼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길림성은 1000억근 식량 생산 능력 건설 공정을 시행하고 길림 1호 위성군을 기반으로 디지털 농업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경작지 보호, 농업 상황 관측 등을 방향으로 스마트 농업 장비가 식량 생산 현장에 적용되도록 크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림성의 광활한 논을 둘러보면 스마트 농업의 장면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사평시 철동구 소탑자촌에서는 신식 농민 왕대용이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이용하여 옥수수 성숙 상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대안시에서는 신식 농민 갈렴준이 컴퓨터 앞에 앉아 논의 자동 관계와 배수 설비를 원격 조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과 힘이 많이 드는 고된 일이었던 농사일이 이제 걱정을 덜어주는 손쉬운 일로 한 걸음씩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 길림성에서는 점점 더 많은 신식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고 스마트 장비로 전통적인 농경 방식을 개조하면서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힘있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교체를 촉구한 데 대한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을 끝내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는 동시에 젤렌스키 때문에 미국의 디젤 가격이 올랐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말한 내용, 이에 대한 각 측의 생각 그리고 미국의 압박 전략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한 기자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평가들은 미국의 대러시아 디젤 무역 제재의 완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할 것이라고 인정한다면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전쟁을 끝낼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젤렌스키는 전 세계에 골칫거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디젤유 문제로 우리 농민들과 목장주들에게까지 골칫거리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에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정유 공장은 공격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면서 젤렌스키는 공격을 당장 멈추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우크라이나는 이제 새 대통령을 교체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이 발발한 뒤 우크라이나에서는 줄곧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면서 젤렌스키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마땅히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서 그는 얼마든지 전쟁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여러 차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엑시오스 뉴스는 양국 정상은 지난해 백악관 다툼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논평했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미국의 러시아 디젤유 무역 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다시 갈등을 빚었습니다. 미국 CNN은 한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정유공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공격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난 것이 러시아 디젤유 무역 제재 완화를 결정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고 나약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자기는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특사 위토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는 러시아 정유공장 공격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이 정보 제공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에 경고했습니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즉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이 양측 모두 동의한 에너지 휴전 상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말하면서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지는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태에 있어 지금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세르비 외무장관은 12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젤렌스키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은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젤렌스키가 적합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러시아 디젤유 무역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한 것은 나약하고 전혀 타당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러시아에 대한 강경 정책을 다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트럼프의 관련 발언이 우크라이나 정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측은 앞으로도 유럽에 대한 자금과 무기 장비 지원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면서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측에서는 독일 바트풀 외무장관이 11일 독일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율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버닝엄 수상은 10일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24시간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은 미국이 러시아 디젤유 무역 제재를 완화하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교체를 요구한 것은 에너지 안보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더욱 커졌음을 드러낸 것으로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9일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젤렌스키를 비난하면서 그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미국 측을 바이올린처럼 소나귀에 넣어 조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일주일 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언론 앞에서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올해 들어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서 성과가 좋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비난하면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방해하는 사람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아니라 젤렌스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협정 체결을 원하지만 젤렌스키와 협정을 맺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브 국제사회학연구소가 10월 6일 발표한 여론조사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민중의 약 71%가 전시 선거 실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구소가 올해 9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민중의 절반 이상이 젤렌스키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48세의 키예브 시민 미콜라는 기자에게 압박을 극한까지 가하는 것은 트럼프의 일관된 수법이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압박 전략은 우크라이나에 효과가 없습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모든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네,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베개, 배수구 빗에서 엉킨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속으로 자신이 대머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당황함을 느낍니다. 네, 사실 계절성 탈모는 과학적 근거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에 속합니다. 하지만 탈모 정도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 진지하게 대하는 게 좋습니다. 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탈모는 여름 가을철에 정점에 달하며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를 더 뚜렷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두피의 모낭은 항상 작업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90% 이상의 모낭이 생장기에 있고 약 5%에서 10%만 휴지기에 있어서 평소 탈모량은 통제 가능합니다. 항공총병원 피부과 이사 정원은 가을 겨울철이 되면 원래 휴지기가 있을 수 있던 일부 머리카락이 집중적으로 빠지는 데다가 공기가 건조해져서 머리카락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고 머리카락이 건조하고 약해져 빗질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쉽게 끊어지므로 탈모량이 평소보다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의학 관점에서 겨울 탈모 증가는 대부분 겨털 변화와 모낭 주기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중의학 관점에서 봐도 가을, 겨울철 탈모 증가는 보통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광주 중의학대학 제1부속병원 피부과 주임 이사 류정은

웅이하게서 머리카락은 혈의 여분이라고 말하며 기혈이 허하면 모발의 영양을 잃기 쉬워 모근이 비고 빠진다고 했습니다. 네, 이는 허증성 탈모로 땅이 척박하면 곡식모종이 자연히 튼튼히 자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람의 하루 탈모량은 약 60에서 100가닥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연속 하루 탈모량이 100가닥을 넘어서거나 스스로 머리카락량이 현저히 줄었다고 느끼면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네, 오늘도 라디오 이지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향의 시냇물 소리 먼저 듣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종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예산 공개 및 감독 제도를 보완하여 예산 공개 사업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발생주의에 토대한 정부 종합 재무 보고 제도를 보완하고 대토 분석 및 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무 회계 감독 체계를 보완하여 재정 경제 규율을 엄숙해야 하고 재정 관리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조세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 사회 공평, 시장의 통일에 유리한 조세 제도를 구축하는 데 착안하여 조세 제도 구조를 최적화하고 조세 제도의 재정 수입 조달, 경제 운영 조정, 소득 분배 조정 등 기능을 도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조세 법정 원칙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조세 우대 정책을 규범화하며 중점 분야와 관건 고려에 대한 지원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새로운 업태에 부응하는 조세 제도를 연구하고 디지털화, 녹색화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종합비용과 조세 요금 부담을 합리하게 경감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것과 분류적인 것이 결합된 개인소득세 제도를 보완하며 경영소득, 자본소득, 재산소득에 관한 조세 정책을 규범화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통일적 세금 징수를 실행해야 합니다. 지방세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소비세 사후 징수 및 지방으로의 점진적 이양을 추진하고 부가가치세 2월 공제 환급 정책과 공제 과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를 지방부가세로 통합하고 일정한 포괄에서 구체적인 적용세류를 확정하도록 지방의 권한을 부여할 때 대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조세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녹색 조세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소자원 사용료를 소자원 세금으로 전면적으로 변경하며 환경보호세를 개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소비세, 기업소득세 등의 녹색 발전 촉진 관련 정책 체계를 보완하여 녹색 저탄소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조세 징수 관리 개혁을 심화하여 세무지법의 규범성, 편의성 및 정밀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정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조항의 조정 통제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한 한편 조항과 지방의 적극성을 모두 잘 발휘시키며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재력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등 세 가지 목표 요구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조항과 지방의 재정 관계를 한층 더 합리화하며 각급 정부의 사무 권한, 지출 책임과 재력이 서로 어울리는 안정적인 제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합니다. 조항과 지방의 재정 사무 권한과 지출 책임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조항의 사무 권한을 적당히 강화하고 조항의 재정 지출 비례를 높여야 합니다. 조항 재정의 사무 권한은 원칙적으로 조항 본급에서 지출을 배정하고 지방에 위탁하여 대행하는 식의 조항 재정의 사무 권한을 줄여야 합니다. 규정을 어겨 부대 자금을 배정하도록 지방에 요구해서는 안 되며 사무 권한의 행사를 지방에 위탁할 필요가 확실히 있는 경우에는 특별 이전 지불을 통하여 자금을 배정해야 합니다. 조항과 지방의 수입 배분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지방의 자주적 재력을 증대하고 지방의 세원을 확장하며 지방의 세수 관리 권한을 적절히 확대해야 합니다. 조세 제도 개혁과 결부하여 공유 세금의 공유 비율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산업을 국내에서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이전시키는 협력 기제를 보완하여 전출지와

0: 인소지에서 이익을 공유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비조세 수입에 대한 관리를 교범화하고 부분적 비조세 수입에 대한 관리 권한을 적당히 이양하여 지방에서 현지 실정에 비춰 차별화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 이전 지불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특별 이전 지불을 정비 교범화하며 일반성 이전 지불을 증가하고 시현의 재력과 사무 권한의 종합도를 높여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이전 지불 장려 및 제약 기제를 수립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급 이하 재정 체제 개혁을 계속 추진하여 성급 이하 재력 배분을 최적화하고 기층의 재력 보장을 확실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 재무 관리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요구에 따라 정부 재무 관리 제도를 보완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채권 자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에 부응하는 정부 재무 관리 기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 재무의 분류와 기능 설정을 보완하여 조항과 지방의 정부 재무 구조를 최적화하고 거시 조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며 국가중대 전략 임무를 더 잘 지원해야 합니다. 포괄적 지방 채무 감시 감독 관리 체계와 잠재적 채무 위험 방지 및 해소를 위한 장기 효과 기제를 수립해야 합니다. 업무 협조 기제를 완비하여 데이터의 공유 및 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원천 관리를 강화하여 잠재적 채무의 신규 증가를 확고히 억제하고 기존의 잠재적 채무 위험을 질서 있게 해소해야 합니다. 법규를 어기고 기치하는 문제에 대한 감독과 문책을 엄격히 하여 지방정부의 기치에 대한 평생 문책제와 재무 문제 소급 기제를 실행하며 전형적인 사건의 주의 환기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지방정부 특별 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특별 채권 지지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 규모와 비율을 적당히 확대해야 합니다. 재무 한도액 배분 기제를 보완하고 특별 채권 자금의 대출, 사용, 관리, 상환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용자 플랫폼 계획과 플랫폼 운영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용자 플랫폼 회사에 대한 종합 정비를 강화하고 용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하며 다양한 변칙적인 기체 행위를 금지하여 정부와 기업의 경계가 분명하고 책임이 명확하고 위험이 통제 가능한 과학적인 관리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금융은 국민 경제의 혈맥으로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전 국면과 관계됩니다. 최근년간 우리나라 금융업 발전의 가속화와 금융분야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금융체계의 복잡성과 개방도가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자연의 신비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눈 내리던 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의 선방용 전과성 탄소 포집 시스템 개발 기록이라는 문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박이 안전하게 전박하자 관계자들은 신속하게 대형 액화 탱크를 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탱크에는 선박 배기 가스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말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한 척 다가섰습니다. 이 선박에는 선박용 전과성 탄소 포집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국 선박그룹 제711연구소가 자체로 개발한 것입니다. 최근 중선그룹 711연구소 소장 동건복은 과학기술일보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초의 선박용 전과성 탄소 포집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우리나라 해상 탄소 포집 분야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만 아니라 해운업계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은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000 TEU급 재화 중량 20만 톤의 원양 컨테이너의 탄소 배출량은 자동차 한 대의 약 1,000배에 달합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해운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해사기구는 최근 몇 년 사이 탄소저감 규정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해운 업계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감은 업계의 공동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저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했습니다. 중선그룹 711연구소 환경설비부 총경리 소위는 어떤 방안은 선박 연료를 교체할 것을 제안하고 어떤 방안은 배출 전 탄류 및 탈탕을 고려했으며 또 다른 방안은 순항 최적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연구팀을 구성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수십 차례 조사와 토론을 거쳐 연구개발팀은 선박용 탄소 포집 기술 방안, 즉 선박에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을 장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로 된 환경설비부의 젊은 박사 리가는 열정적으로 팀을 이끌고 해당 연구 방향을 바탕으로 한 연구 과제를 신청했지만 곳곳에서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리가는 당시 중선그룹 711연구소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모두 탄류, 탈질 분야에 집중하고 있었고 업계 전문가들은 선박 탈탄 기술에 대해서는 기대를 걸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부담감이 컸지만 리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부서는 다른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 방안을 시도할 때도 수많은 의문을 받은 적 있지만 결국 그 방안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면서 때로는 혁신이란 역류를 헤쳐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담하게 가상하고 신중하게 검증하는 자세로 수개월에 걸쳐 연구개발팀은 탄탄한 업계 분석 보고를 완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소 내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선그룹 711연구소 경영진은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연구개발 경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연구소 자체 예산을 지원하여 자체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국가가 필요로 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일이며 전망 있고 의미는 일이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품을 빨리 내놓을수록 유리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제품의 경쟁 우위입니다. 소위의 이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전력을 다해 시간을 쪼개며 신속하게 첫 번째 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 개발 방안을 완성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하얀 공에 비유하자면 연기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색이 뒤섞인 공들 사이에서 하얀 공만 골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리가는 선박 연기 속 이산화탄소 농도는 5%에서 10%에 불과합니다.
하얀 공이 너무 적어 포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얀 공을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기 속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이산화탄소 포집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리가는 선박 연료의 특성상 첫 번째 방안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안을 사용하려면 흡수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흡수제는 이산화탄소 포집의 핵심 물질로 흡수 속도가 빠를수록 포집 효율이 높아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중에는 관련 흡수제가 수십 종이 있으며 이들을 조합하면 수백 가지의 배합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중성그룹 711 연구소 환경설비부의 양호연 공정사는 선별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계산화학, 분자모사 등 기술을 활용해 1차 선별을 진행했고 수십 개의 후보 배합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실험을 통해 최적의 배합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연구개발팀은 상해해양대학의 3000kW급 대형 엔진을 활용해 실험대를 구축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흡수탑과 재생탑을 건설하고 보일러와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등 국내 최초의 선박용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 실험대를 정성들여 구축해 나갔습니다. 결국 실험대를 완성하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납품하기 위해서 팀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했고 한겨울에도 자정이 넘는 새벽 1-2시까지 실험실에 머물며 장비를 조정하고 데이터를 지켜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흡수제 흡수 효율은 60%에서 70% 사이를 맴돌았고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리가가 내일 다시 합시다라고 말하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기록기에서 깜빡이는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흡수 효율이 90%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은 감격해 얼쩔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급히 데이터를 기록했고 밤새도록 맥의 변수를 최적화하고 장비를 조정하며 며칠 연속으로 밤을 샘 끝에 최종적으로 종합 흡수 효율을 80% 이상으로 안정시키고 마침내 하얀 공을 효율적 내 하얀 공을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처리할까? 리가는 먼저 이를 분리해내야 하는데 이 과정을 탈착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공정으로 이산화탄소를 탈착하면 에너지 소모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 소모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품이 시장에서 환영받기 어렵습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팀원들은 방대한 문헌을 섭렵하고 나서 탈착 시 압력을 조절하면 탈착 속도를 높여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압력치는 실험을 통해 결정해야 했습니다. 한 차례 검증 과정에서 탈착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형태의 변압 탈착 방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리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또한 탈착 시 온도를 낮추는 것도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양호연은 하지만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몰라 마치 무기는 있지만 사용법을 모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연구기관이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연구개발팀은 그곳과 협력하여 새로운 유형의 탈착 촉매를 공동 개발했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 탈착에 필요한 온도를 100도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연구개발팀은 선진적인 열통합 기술과 제어 기술을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탈착 공정을 최적화함으로써 에너지 소모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탈착된 이산화탄소는 기체 상태로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액화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양호연은 불 속의 냉매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액화하는 것은 공정이 성숙되고 비용이 낮아 가장 선호하는 냉각 방식이긴 하지만 불 속의 냉매는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이정서 및 그 개정서에 따르면 선진국은 2020년부터 불연 22 생산을 금지하고 2030년부터는 불연 22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불 속의 냉매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 친화형 냉매를 선택할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개발팀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까다로운 환경 기준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가지 냉매를 비교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R744 냉매를 선택했습니다. 이 냉매는 이산화탄소 액화류를 99% 이상, 액체 상태 순도를 99.8%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환경 기준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2024년 5월 세계 최초의 선박용 전과정 탄소 포집 시스템이 현장 적용 검증을 완료하고 선박에서의 이산화탄소 포집, 탈착, 액화 저장, 육상 하역 운송, 재활용이라는 전과정 생태계 폐쇄 순환 운영에 성공했습니다. 동금복은 2024년 말에 열린 주한경제사표에서 디지털 기술과 록셋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전통 산업을 개조하고 고도화하자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고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에 매진하여 과학기술 혁신으로 록셋 발전을 선도하고 글로벌 탄소 감축에 중국의 해법을 기여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노래 인생의 길 우리 함께를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조선족 미술거장 흥룡강성 화원 국화원 장해동 원장이 수십 년 걸어온 국화의 길이라는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12일 흥룡강성 서화원 우수작품 전시회가 할빈시 남강구 서화원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수십 점의 우수 미술 작품들이 전시된 이 공간에 발을 들여놓으면 입구 맞은편 벽에 사람 키를 넘는 국화 작품 수만 가원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림 왼쪽 가장자리에는 총을 잡은 병사가 그림 밖을 향해 서 있고 그 뒤에는 예술적으로 가공된 고향 풍경이 화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흥룡강성 서화원 국화원 장해동 원장의 대표작 중 하나로 사실적인 대규모 서사 방식 대신 고향을 가상화한 예술 기법을 적용해 꽃이 만발한 듯한 몽롱한 시적 효과를 만들어내며 관람자들에게 넓은 상상의 공간을 남겼습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지난 25일 아성판 화원 황태화 원장과 아주경제발전협회 조선족연합발전사업회 할빈분회 정철 회장을 비롯한 예술계 인사들이 장해동 원장을 직접 레방해 그의 창작 생애를 축하하고 오랜 시간 쌓은 창작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할빈 출신 장해동 원장은 1991년 조항민족학원 미술과 중국화 전공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흥룡강성화원 전속화가 흥룡강성화원 국화원 원장, 중국미술과협회 회원, 흥룡강성미술과협회 부주석, 국가1급 미술사, 흥룡강성문사관 특약연구원 등의 직책을 맡고 있으며 공무원 특별수당을 받는 전문가로 전국 예술계에서 그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제9회, 제10회, 제11회 전국미술전, 제2회 전국중국화 작품전, 제2회, 제3회, 제6회 전국화원 미술작품전, 제3회 전국청년미술전,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80주년, 85주년 전국미술전 등 수많은 국가급 전시에 연이어 참가하며 전국미술계에 그의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작품 수상 경력도 화려했습니다. 중국공산당 건당 80주년 전국미술전 우수상, 문화부 전국 제8회 군성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중국공산당 건당 80주년 흥룡강성 미술작품 회고전 금상, 흥룡강성 미술과협회 설립 50주년 대전 금상, 흥룡강성 건국 60주년 미술작품전 금상, 흥룡강성 제4회, 제5회, 제9회 군성상 금상 등 수십 개 중요한 상을 받았습니다. 또 일부 작품은 한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를 비롯한 국가와 지역에 전시됐습니다. 대중들은 국화 작품이라고 하면 흑백 먹물로 그린 낡고 고리타분한 이미지가 떠올리기 쉽지만 장해동 원장의 국화 작품은 생동감 넘치는 색채를 사용해 활기가 넘치고 끝없는 상상을 자극합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7m 길이의 대형 창작 항련 영웅지는 2015년 반파쇼 승리 70주년을 맞아 완성됐습니다. 기존 항련 소재 작품들이 영웅들을 한 줄로 세우는 평범한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오랜 시간 구도를 고민해 기존 관례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양정우를 화면 가장 왼쪽에 배치해 묽은 색채로 강조하고 조상지는 짙은 묵색으로 조일만은 밝은 색조로 각각 다르게 표현해 각 인물의 개성을 살렸습니다. 또한 해동청을 동북 항련의 정신 상징으로 배치해 전체 작품의 령혼으로 삼았으며 이전에 거의 표현되지 않았던 조선족 항련 여전사 리추얼까지 포함해 총 10여 명의 항련 영웅을 화면에 담아냈습니다. 이 작품은 성내 전시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주제 창작 중에서도 가장 무게가 나가는 대표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장해동 원장의 가족은 예술과 전혀 관련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물질이 부족해 오락 활동이 거의 없었던 어린 시절 몇 권의 그림책을 따라 그리며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기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은 천부적인 재능과 영감에 달려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이런 관념을 단호히 부정합니다. 이른바 재능은 본질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은 대량의 연습에서 나온다.
충분히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술의 도리를 깨우치게 된다고 그는 확신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화원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수많은 주제 창작 임무를 맡아온 그는 허황된 영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평소 쌓은 기본 공력으로 모든 창작을 버텨냈으며 수십 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그림 한 폭씩 그리는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개인전만 열었던 경험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여래전에 개인전을 열었는데 전시장에 서면 눈에 전부 단점만 보였고 장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전보다 전국 규모의 대형 미술전에 참가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만 점의 작품이 심사를 거쳐 최종 수백 점만 전시되는 전국 미술전에서 자신의 작품을 수많은 동료와 작품들과 비교하며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다음 창작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혜동 원장은 다원화된 현대예술 시대의 창작 철학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가 인터넷으로 완전히 열린 개방의 시대입니다. 현대화가는 전통 문인화의 좁은 틀에서 자신을 가둬서는 안 되며 국화, 유화, 판화의 차이에 얽매이지 않고 종합적인 예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풍이 어느 한 문파나 스승의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으며 단열 소재만 전문적으로 그려 이름을 알리는 관행도 거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구체적인 사물의 형태를 묘사하는 것보다 마음속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으며 화면 속의 사람, 말, 화소는 모두 분위기를 돋보는 상징일 뿐 모든 요소가 전체 이행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천마행공 계열 작품에서는 말의 형태를 그리는 대신 천마행공의 이미지로 우주 수순의 넓은 경지를 전달하고 금목 수화토 다섯 행성과 은하의 이미지를 화면에 녹여 마도성공 같은 식상한 표현을 완전히 벗어난 정신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장해동 원장은 대학 졸업 후 할빈시 조순족 민족예술관에 재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성급 전시에서 금상을 수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작품이 주목을 받으면서 성화원 관계자의 눈에 띄었고 2002년 성화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화가의 기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이자 전문 화가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현지 기업가들이 가장 많이 소장할 정도로 성내화원에서 큰 인기를 자랑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미술 전공에 대한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효동 원장은 냉정하고 명확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인공지능은 화면을 생성할 수 있지만 창작자가 작품에 쏘아넣은 진실한 생명체험과 감정을 영원히 대체할 수 없다. 특히 대형 주제 창작은 생활 축적, 사상의 깊이, 큰 화면을 통제하는 종합 능력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인공지능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혼 없는 현대 미술 작품은 인공지능이 가장 잘 생성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핵심 있는 예술 창작은 절대 시대 흐름에 도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미술 교육에 대해서도 그는 깊은 성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 저명 화가 오관중 선생은 미술을 배우는 사람 중 성공률은 극히 낮아 10만 명 중 몇 명만 피라미드 꼭대기에 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인 마음으로 미술에 입문하는데 조금의 좌절만 만나도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는 학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재능 판단을 요청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아이의 미술 재능을 함부로 단정지어 말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면 막지 말고 자유롭게 그리게 내버려 두되 억지로 학원에 보내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좋아한다는 정도로는 미술의 길을 버틸 수 없고 정말 광적으로 사랑하는 수순이 되어야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지만 지금도 매일 그림 한 폭씩 그려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올리고 있다는 장해동 원장. 시대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예술의 경계를 넓혀가는 그의 모습에서 전통 국화가 오늘날의 생활 속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대는 나의 기적입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장수서무입니다. 길장, 소매수, 착할선, 춤으로 구성된 장수서무는 소매가 길면 춤도 잘 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유리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어느 날 진나라 소왕이 문무백관들 앞에서 련신 탄식하며 근심 어린 표정을 짓자 대신 범저가 소왕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군왕의 근심은 신하의 치욕이요 군주의 치욕은 신하의 죄라고 했습니다. 어인 일로 이토록 수심에 잠겨 계시옵니까? 그러자 소왕이 대답했습니다. 초나라가 용맹한 장수들을 앞세워 진나라를 공격할까봐 두렵다. 우리 군은 백기장군마저 잃었으니 강적을 두고 어찌 근심이 없으리오. 소왕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나라 모사 채택이 진나라로 갔습니다. 진나라에 도착한 그는 연나라의 채택이라는 사람은 말 재주와 지략이 뛰어난 인재로 향후 진나라 범저처럼 재상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 소문은 범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범저는 매우 가소롭게 여기며 채택을 불러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재상의 자리를 탐낸다고 하던데 사실이오? 이에 채택이 대답했습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성공했으면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 상감, 백기, 오기가 출처 진퇴를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화를 당하지 않았겠지요. 때가 되었으니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암시였습니다. 지금 세상의 업적은 너무 커서 더 이상 업적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진왕의 신뢰를 잃게 되면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공께서 저를 재상으로 청간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택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범저는 소왕에게

0: 병을 핑계로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대신 채택을 청구했습니다. 사마천은 이 두 사람을 하나의 열전에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한비자의 이르기를 소매가 긴 옷을 입은 자는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은 자는 장사를 잘한다라 했는데 이 말은 참말이다. 범조와 채택은 그야말로 곤모 술수에 능한 변사로다. 장수 선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 수렸습니다. 이는 소매가 길면 춤도 잘 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유리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1: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소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2: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1: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2: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1: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병 총서기가 전국 보건건강대회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0: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건강 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보장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1: 습근병 주석이 보츠와나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병 주석이 또고 국무회의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전국 보건건강대회가 10일부터 13일까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에는 15차 5기는 전망계획기간은 2035년까지 건강중국건설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시기이므로 중국 특제 보건건강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으며 신시대 보건건강 업무 방침을 관철하고 오실을 살리고 기반을 다지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약한 부분을 강화하여 보건건강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인민의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건강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가 총화 연설을 했습니다. 조락제 왕호령, 제기 정설상, 리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의 건강은 민족 번영과 국가 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징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당중앙은 인민의 건강 보장을 선체적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두고 신시대 보건건강 업무 방침을 확립했으며 건강 중국 건설에 관한 중대한 결정과 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봉사체계, 전통의약체계, 질병예방통제체계,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해 보건건강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전방위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0: 습권평 총서기는 우리가 건설해야 할 건강 중국은 균형 있고 보편적이며 질 높고 효율적인 건강 중국이어야 하며 강력한 건강 관리 능력, 질병 예방 통제 능력, 의료 봉사 능력, 의료 보험 지원 능력, 의학 혁신 능력, 인재 양성 능력을 갖추어 날로 증가하는 인민 대중의 건강 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고 주요 건강 지표가 지속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보건 건강 분야는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역할을 하므로 건강 선차적 발전 전략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민의 건강 보장을 각종 정책에 통합해 모든 분야의 업무에 반응하고 계획 수립, 정책 설계, 사업 타당성 검토, 공정 건설 등에서 인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선차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예방은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건강 전략이라고 하면서 보건과 건강의 각종 기초적, 근원적 업무를 세심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전민 건강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사회가 올바르고 건강한 관점을 확립하도록 이끌어 효과적인 건강자 형성과 관리를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학습 생활 습관을 키우도록 이끌고 독지 취미로의 전면 발전을 이루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량완 생태 환경과 생산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전민의 체육 단련과 건강한 여가 활동을 고마워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감독을 강화하여 음식물 안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질병 예방 통제 체계를 건전하게 구축하여 대규모 료행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조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의료봉사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는 것은 건강중국 건설의 중점 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의료보건 기반 강화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의료보건기관의 기능적 위치와 구조적 배치를 최적화하며 분급 진료를 촉진해 인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의 종합적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치료, 건강관리 전 과정 봉사를 완비해야 합니다. 중의학 전송과 혁신발전기제를 건전하게 정비하고 중소의학의 협동융합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 건강 분야의 기초 연구와 원천적인 혁신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해 건강 산업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진료 경험을 개선하여 인민의 진료 편의성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개혁은 보건 건강 사업 발전의 강력한 동력이라며 의료보험, 의학의 협동 발전과 관리 수준을 의료보건체계 개혁의 주된 공략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보건 사업 단위의 개혁 방안을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공익성을 지향하여 공립병원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현과 구, 기층 의료기관의 운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층적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과 소모품 공동구매, 의료보험 지급, 자금 사용 정책을 최적화하여 기금의 안전한 운영, 병원의 건전한 운영, 대중 부담의 합리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의약품 공급 보장과 사용 관리 기제를 건전하게 정비하고 국가 기본 의약품 제도를 개선해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인민의 건강을 보장하려면 보건 건강 분야의 간부와 인재 대우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각급 주관 부문과 의료보건기관의 지도부, 특히 제1 책임자를 잘 선발함으로써 수량이 충분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자질이 우수한 의료진을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의덕과 의료기풍을 강화하여 량완 업계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한편 의료진을 존중하고 보건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사람마다 건강을 누리는 것은 전 인류의 공동 염원이라면서 인류 보건 건강 공동체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 건강 분야의 중대한 도전에 함께 대응함으로써 각국 인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대일로 보건 건강 분야에 협력을 심화하고 보건 대외 원조 업무를 강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건강 중국 이야기를 잘 전해 국제적 공감대를 한층 더 결집시켜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총화 연설에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보건 건강 업무의 일련의 근본적이고 방향적이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답했다며 사상성, 전략성, 지도성이 매우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신시대 새로종의 보건 건강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기에 진지하게 학습하고 철저히 리하여 정확하게 실천에 잘 옮겨야 합니다. 사상적 자각과 행동적 자각을 높여 중국 특색의 보건 건강의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나가야 합니다. 건강 우선의 지향을 확고히 세워 인민의 건강과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본 의료보건사업의 공익성을 견제하여 전민 건강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기본 보장과 질 향상을 함께 중시하여 인민의 다양화된 건강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혁혁신과 개방협력을 심화하여 보건 건강사업 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 건강사업의 난제와 걸림돌에 초점을 맞춰 인민의 시급히 해결하는 바라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중대 질환의 예방과 통제를 강화하고 분급 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대중의 진료체험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다차원적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중의학의 독특한 우세를 잘 다지며 노인과 어린이 건강봉사를 잘 추진하고 과학기술이 의학보건발전사업에 힘을 실어주도록 추진해 건강중국건설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중공장 정치위원, 중앙서기처서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지도동지, 공무위원, 최고위민 검찰은 검찰장, 전국총협 관련 지도동지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단독기획시, 신강생산건설병단,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관련 인민단체, 일부 중앙기업, 중앙군사위원회 기관의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과 전문가 학자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건강 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보장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0: 10월 13일 오후 습근평 국가수석이 북경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보조와나 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국 수교 전인 지난 세기 90년대에 보조와나는 새 중국의 유엔 합법적 지위 회복을 지지하는 투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쌍방은 현대화의 꿈을 실현하는 길에서 손잡고 함께 나아가며 중국과 보츠와나 친선의 새로운 장을 쏘내려가고 있습니다. 쌍방의 친선이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고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쌍방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고런 과거를 기억하고 신시대 중국 보츠와나 관계 발전에 넓은 길을 함께 걸으며 세계 발전과 진보에 기여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어 뜻이 같아야 길도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보츠와나 독립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양국 집권당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정책 리듬의 교류를 심화해야 합니다. 중국은 보츠와나가 자국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지지합니다. 쌍방은 경제무역협력체계를 더욱 보관하고 중국이 아프리카 수교국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무관세 조치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농업, 축산업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츠와나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보츠와나, 중국과 아프리카 광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네 가지 제안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아프리카의 자원은 아프리카에 속한다는 원칙을 협력의 전제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은 자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 실정에 맞는 광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의리와 리익을 함께 고려하고 상호 리익과 호의를 추구하는 협력 리념을 견지해야 합니다. 중국은 중국 기업들이 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아프리카의 현실에 부합하는 친환경 기술을 이전하도록 계속 장려하며 광업 분야의 남남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고품질 발전을 협력의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광업협력이 산업부가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고 부담 가능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혁신적 금융 모델을 모색해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아프리카의 현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공정하고 개방적인 협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자원이 지정학적 대립의 도구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각국이 진정으로 아프리카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환영하고 아프리카 측과 함께 기업의 투자와 경영에 더욱 적합한 여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보코 대통령은 습권평 주석의 강력한 지도 아래 중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발전 성과를 거두었다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이 빈곤 인구의 전면적인 빈곤 해탈을 실현하고 중국 특색의 성공적인 발전 경로를 개척한 것은 보츠와나가 깊이 배우고 참고할 만한 경험입니다. 보츠와나는 대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대만 독립 부민들 책동과 중국 내정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합니다. 또한 중국이 장기간 보츠와나의 국가 발전을 지원하고 도와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중국과 발전 전략의 접목을 강화하고 더 많은 중국 기업의 보츠와나 투자를 환영합니다. 아울러 일대일로 산업, 농업, 광업,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에서 더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습권평 주석이 세계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제시한 4대 글로벌 창의는 대국의 책임을 보여주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소화하는 데 요조합니다. 보츠와나는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다자주의를 견제하며 발전 도상국 간의 단결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와 중국의 단결 협력을 증진해 더욱 포용적이며 대표성이 있는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회담 후 양국 원수는 글로벌 안보 장애 리행, 일대일로 공동 건설, 친환경 광물, 보건 의료, 인적 자원 등 분야의 여러 협력 문서 서명을 지켜보았습니다. 방문 기간 쌍방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보츠와나 공화국의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습권평 주석과 부인 팽리원 여사는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보코 대통령과 부인 가온앤 여사를 위한 환영식을 마련했습니다. 보코 대통령이 도착하자 의장대가 정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양국 원수가 사열대로 오르자 군악대가 중국과 보츠와나와의 군가를 연주하면서 천안문 광장에서는 레포 21발이 울렸습니다. 보코 대통령은 습권평 주석의 안내로 중국인민 지원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이날 저녁 습권평 주석과 평려원 여사는 인민대회당 금빛대청에서 보코 대통령 부부를 위한 환영 만찬을 마련했습니다. 왕위가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10월 13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또고 국무회의 의장 포르를 접견했습니다. 양국 지도자는 양자 관계의 위상을 신시대 중국 또고 운명 공동체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또고의 전통적인 친선은 양국 로세대 지도자들이 직접 쌓아올린 것으로 기반이 매우 탄탄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양측은 마음과 힘을 합쳐 협력의 끈을 더욱 굳게 이어왔고 인민 간의 리해와 친선을 증진함으로써 신시대 전천후 중국과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생생한 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중국과 또고 간의 친선 협력은 리넘이 잘 맞아떨어지고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양측은 양당과 양국의 각급 교류를 더욱 긴밀히 하고 국정운영면의 경험 교류를 심화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 확고히 상호 지지해야 합니다. 무관세 조치는 아프리카의 자주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제도적인 개방으로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에 에너지를 부여하려는 중국의 특별한 배치입니다. 도고가 무관세 및 중국 수출 제품, 그린 채널 등 조치를 잘 활용하여 지역의 무역과 물류 등 중추적 역할을 더욱 발휘하고 자국과 지역의 더 많은 특산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이끌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도고가 인민폐의 국경 간 사용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중국은 도고 측과 신에너지, 디지털 지능화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도고의 산업화 과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국과 도고는 국제 및 지역 사안에서 입장이 비슷하므로 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함께 개혁을 추진하고 글로벌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아프리카의 주요 현안 해결에 각국이 건설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아프리카 주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인민이야말로 아프리카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지역 사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둘째,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각 참여 당사자들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 전쟁을 멈추고 화해를 촉진해야 합니다. 전쟁과 일방적 제재만으로는 국가 간의 갈등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상호 존중과 폭넓은 협상을 견지하고 공통점을 찾되 차이점은 인정하며 서로 리해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넷째, 근본 원인과 증상을 함께 다스리는 방식을 시행하여 당장의 안전에 주목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발전도 도모해야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은 중국 문화의 혁신적 표현을 느껴보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삼성퇴 청동 가면 인형은 발랄하고 사랑스럽고 각기 다른 모습의 참대곰 인형과 카메라를 맨 작은 말은 재미로 넘쳐나며 온라인 게임 원신 굿즈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제78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중국관 부스에서는 생동감 있는 문화창작 이미지와 다채로운 도서들이 서로 어우러져 중국 문화가 깊은 축적 속에서 새로운 표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전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됩니다. 도서전의 중국연합 전시 부스에서는 3,000여종 4,600여 권의 우수 도서가 전시되었고 전시와 관람, 저작권 협상, 문화 교류, 체험형 인터랙티브 경험을 한데 갖추었습니다. 전시 부스 한쪽에서는 돈황의 비천, 삼성퇴의 청동 가면 등 IP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창 인형을 제작해 고대 문화 상징에 현대적인 재미를 더했습니다. 사천대학 출판사는 슈프링거 앤드 브라드스 그룹과 함께 도서전 기간에 삼성퇴 영어 계열 총서를 선보였습니다. 총서는 지난 100년간의 고척 문명 고고학 발굴과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문창 인형과 문명 이야기가 함께 선보이면서 신비로운 고척 문명이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했습니다. 하북 출판 미디어 그룹의 IP 홍보회에서는 우아한 고쟁 연주와 경쾌한 고전 무용, 그리고 강약을 조화롭게 살린 태극 공연은 많은 관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열심히 촬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고전 계열 그림책 서유기는 애니메이션과 다국어 출판물로 확장되었고 시경은 종이 콘텐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방식으로 선보였으며 전통 자수는 도서와 문화 창작 디자인에 녹아들었습니다. 중의학 팔찌, 혼향 등 제품과 국화 창의 디자인 또한 매우 참신했습니다. 하북 출판 미디어 그룹 출판사업부의 당뇨 주임은 적절한 진입점을 찾기만 하면 중국 출판업은 풍부한 표현 형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판업이 이미 스크린 읽기 시대에 들어섰지만 중국 출판업이 축적해온 문화적 저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새롭게 빛나기 때문에 아직도 발굴해야 할 문화 자원이 많습니다. 출판기관은 변화를 포용하면서 앞을 내다보는 동시에 문맥을 깊이 있게 다지며 뒤를 돌아보고 멀리 내다보며 축적 속에서 혁신을 길러내야 합니다. 중국 도서 수출입 그룹 유한회사가 주최한 연합 전시 부스 앞에서는 인터넷 문학, 인터넷 게임, 인터넷 영화 드라마를 대표로 하는 문화 신삼종 역시 해외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판업 연구기관 콘텐츠 앤드 컨설팅의 창립자 류디거 비시엔바트는 전시 부스 앞에서 수시로 책을 훑어보며 기록했습니다. 류디거 비시엔바트는 이와 같이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발전은 중국과 서방 출판업에 더 폭넓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새로운 교류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유럽의 대중과 더 많은 대면 소통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표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전시 부스에서 두 명의 젊은 관람객들이 원신 캐릭터 화보를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은 손에 캐릭터 피규어를 만지며 놀고 있었습니다. 미함류 관계자가 소개한 데 따르면 원신에서 중국 희곡의 영감을 받아 창작된 캐릭터 운근과 창단 신녀 벽관의 공식 영어 자막판 영상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조회수 천만 회를 넘겼습니다. 많은 해외 이용자들은 댓글란에 글을 남기면서 신녀 벽관을 계기로 처음으로 중국 희곡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함류 관계자는 게임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이용자들은 먼저 게임 속에서 어떤 문화 요소의 매력을 느끼고 그 다음 스스로 책을 읽고 공연을 관람하면서 실제 문화의 기원을 탐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로 도를 전하고 문화로 소리를 전하며 문화로 사람을 교화함으로써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창의적으로 전환하고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온 방문객 알렉산더 버글러는 기자에게 자신은 평소 베를린 동물원에 가서 참대곰을 자주 본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도서전에서 산 참대곰 인형을 조카딸에게 선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카딸도 참대곰 인형을 통해 참대곰과 중국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크로스미디어 저작권 개발, 문화적 생명력의 지속 등은 이번 도서전의 주요 의제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문화 콘텐츠들이 책장을 벗어나 경계를 넘어 확장되도록 추진하는 것은 전통 출판과 문화의 전파 공간을 넓히는 동시에 중국 문화의 해외 진출을 위해 더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제공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상적 함의와 예술적 가치를 함께 갖춘 수준 높은 작품을 창작해야만 문화 간의 소통 속에서 문화적 감화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문명 사이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문화의 혁신적 표현을 느껴보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글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 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열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근평 국정운영론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지혜로 풍년의 새 풍경을 그려가는 길림성 신식 농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교체를 촉구한 데 대한 각계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강화하자. 2021년 1월 11일. 이 글은 습근평이 성부급 주요 지도 간부 당주왕 제19기 제5차 전원회의 정신학습관철 특정 주제연구토론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며 이론혁신과 실천혁신, 제도적 자신감과 문화적 자신감을 긴밀히 결부시키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뚜렷한 특색입니다. 따라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치적, 이론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강한 우세를 갖고 있습니다. 당주왕 제19기 제5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주왕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 실시하는 것과 긴밀히 결부시켜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하여야 하며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지하는 정치적 우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제하는 제도적 우월성을 새로운 발전 이념을 견제하는 이론적 우세와 통일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영도하는 당의 기능 배치가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하며 그 체계 및 기재가 더욱 완전하고 완비화하며 운영관리가 더욱 효율적이도록 해야 합니다. 당주왕 제19기 제5차 전원회의 정신을 잘 관철 실시하는 것은 향후 5년, 15년간, 나아가 더욱 긴 기간,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 국면에 관계됩니다.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14.5 교획 건의는 거시적 구상, 지도 원칙, 전략적 사상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요구도 망라하고 있으며 18차 당대회 이래 일관하게 실시해온 전략적 포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중요한 판단, 새로운 전략적 조치도 망라하고 있어 그 내용이 아주 풍부한 바, 공을 들여 배우지 않으면 그 정신을 제대로 터득할 수 없습니다. 건의의 내용을 터득하지 못하면 그 핵심과 요점을 포착할 수 없으며 실제적으로 관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급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들은 건의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전제하에 그 중점 내용과 혁신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하는 한편 이론과 실제를 결부시키는 훌륭한 학풍을 발양하며 현재에 립각하고 미래를 지향해 사업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는 고위급 간부들은 막스주의 정치가가 되어야 하며 각급 지도 간부들은 정치적으로 명석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수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집된 조항정치국 민주생활회에서도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경제사업은 추상적이고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연관성을 띈 사업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들은 반드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에 입각해 정치적 판단력과 정치적 이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국가 대업을 마음속에 새겨야 하며 새로운 발전 단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정치적 능력, 전략적 안목, 전문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과감히 책임지고 능란하게 일을 추진함으로써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원만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이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동방대국을 영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실사구시와 안정적인 성장 도모, 협동적 추진을 견지하고 전망적 구상, 전반적 계획, 전략적 배치, 전일적 추진을 강화해 발전의 질, 구조, 규모, 속도, 효과성, 안전의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주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민족도 뒤처져서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지역 격차가 크고 발전이 불균형적인 만큼 현대화 행정의 발걸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먼저 현대화를 실현한 후 다른 지역에 현대화 실현을 지원하고 견인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당정 지도 간부들은 방역, 공급 보장, 민생 보장, 안전 보장, 안정 보장 등 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위험 해소 사업을 미연에 세밀하고 실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정되고 화목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상시화 방역 사업을 꾸준히 틀어주고 재반 방역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세밀하게 실시해 산발적 감염 사례를 신속히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해야 합니다. 각종 사회 모순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분석과 연구 판단을 강화하며 각종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해

0: 능동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음력설 기간, 에너지와 물자 공급 보장, 교통안전 등 관련 업무를 원만히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치안 예방 통제 체계를 보완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 안전과 재산 안전을 침해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단호히 단속해 사회의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 대금과 농민공예 임금을 체불하는 등 집단적 사건을 유발하기 쉬운 문제들을 제때에 해소해야 합니다. 동지들, 나는 등소평 동지가 1992년에 건국 이후부터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를 중진국 수준으로 건설할 수 있다면 아주 대단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다음 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므로 우리는 악전고토해야 한다. 우리가 짊어진 짐은 무겁고 책임은 막중하다 라고 한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지금 이 중임과 책임은 우리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과감하게 중임과 책임을 떠매고 인민을 단합 인솔하여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정력적으로 일함으로써 당과 인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종에서 분발하자 권해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종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지혜로 풍년의 새 풍경을 그려가는 길림성 신식 농민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분이 지나자 흑토구의 황금빛이 일렁이기 시작하면서 길림성의 가을 수확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농경지에서는 기계가 우렁차게 돌아가고 벼파도가 출렁이었습니다. 기술을 알고 경영에 능한 신식 농민들이 스마트 농업 장비를 논밭 현장으로 들여와 과학기술로 농사에 힘을 불어넣어 안정적인 증상과 소득 증대를 이루는 풍년의 새로운 풍경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길림성 영길현의 일락해진 9월풍 가족농장의 논밭 곳곳에는 영상감시, 기상관측 등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확기가 우르릉대며 지나가자 벼이삭이 모두 곳간으로 들어갑니다. 멀지 않은 가공작업장에서는 벼가 건조, 탈각, 도정 등 공정을 거쳐 알갱이가 맑게 빛나는 완제품 쌀로 변합니다. 농장 책임자 소금파는 올해는 수확량도 많고 품질도 더 좋아서 모두들 서둘러 수확에 나서 햇살을 하루빨리 시장에 내놓아 좋은 가격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길현은 길림성의 우수 벼 재배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향토에 뿌리 내린 신식 농민으로서 소금파는 최근 몇 년간 전통적인 농사 방식에서 벗어나 각종 현대적인 농업과학기술 장비를 벼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논의 생산량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쌀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농장 사무실에 들어간 소금파가 마우스를 살짝 클릭하자 스마트 농업 시스템 화면에는 토양 수분, 기상 데이터, 작물 생육 생태 등 정보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위성 원격 탐사 기술을 바탕으로 각 논의 벼 생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플랫폼에 전송되어 사천무 논의 가을 수확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논밭에 병해충 등 위험 요소가 생기면 시스템이 즉시 경보를 보내 우리는 제때 현장에 가서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홍수기에는 비가 많이 내려 시스템이 경보를 발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보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논에 빗물이 들어와 일부 벼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수 작업을 조직하여 손실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 농업은 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한 방호벽을 튼튼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길림성은 천억근 식량 생산능력 건설 공정을 시행하고 길림 1호 위성군을 기반으로 디지털 농업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경작지 보호, 농업 상황 관측 등을 방향으로 스마트 농업 장비가 식량 생산 현장에 적용되도록 크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림성의 광활한 논을 둘러보면 스마트 농업의 장면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사평시 철동구 소탑자촌에서는 신식 농민 왕대용이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이용하여 옥수수 성숙 상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대안시에서는 신식 농민 갈렴준이 컴퓨터 앞에 앉아 논의 자동 관계와 배수 설비를 원격 조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과 힘이 많이 드는 고된 일이었던 농사일이 이제 걱정을 덜어주는 손쉬운 일로 한 걸음씩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 길림성에서는 점점 더 많은 신식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고 스마트 장비로 전통적인 농경 방식을 개조하면서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힘있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장.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교체를 촉구한 데 대한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을 끝내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는 동시에 젤렌스키 때문에 미국의 디젤 가격이 올랐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말한 내용, 이에 대한 각 측의 생각 그리고 미국의 압박 전략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한 기자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평가들은 미국의 대러시아 디젤 무역 제재의 완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할 것이라고 인정한다면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전쟁을 끝낼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젤렌스키는 전 세계에 골칫거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디젤유 문제로 우리 농민들과 목장주들에게까지 골칫거리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에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정유 공장은 공격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면서 젤렌스키는 공격을 당장 멈추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우크라이나는 이제 새 대통령을 교체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이 발발한 뒤 우크라이나에서는 줄곧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면서 젤렌스키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마땅히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서 그는 얼마든지 전쟁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여러 차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엑시오스 뉴스는 양국 정상은 지난해 백악관 다툼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논평했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미국의 러시아 디젤유 무역 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다시 갈등을 빚었습니다. 미국 CNN은 한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정유공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공격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난 것이 러시아 디젤유 무역 제재 완화를 결정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고 나약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자기는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특사 위토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는 러시아 정유공장 공격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이 정보 제공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에 경고했습니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즉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이 양측 모두 동의한 에너지 휴전 상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말하면서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지는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태에 있어 지금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세르비 외무장관은 12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젤렌스키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은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젤렌스키가 적합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러시아 디젤유 무역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한 것은 나약하고 전혀 타당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러시아에 대한 강경 정책을 다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트럼프의 관련 발언이 우크라이나 정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측은 앞으로도 유럽에 대한 자금과 무기 장비 지원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면서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측에서는 독일 바트풀 외무장관이 11일 독일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율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버닝엄 수상은 10일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24시간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은 미국이 러시아 디젤유 무역 제재를 완화하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교체를 요구한 것은 에너지 안보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더욱 커졌음을 드러낸 것으로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9일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젤렌스키를 비난하면서 그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미국 측을 바이올린처럼 소나귀에 넣어 조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일주일 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언론 앞에서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올해 들어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서 성과가 좋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비난하면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방해하는 사람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아니라 젤렌스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협정 체결을 원하지만 젤렌스키와 협정을 맺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브 국제사회학연구소가 10월 6일 발표한 여론조사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민중의 약 71%가 전시 선거 실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구소가 올해 9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민중의 절반 이상이 젤렌스키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48세의 키예브 시민 미콜라는 기자에게 압박을 극한까지 가하는 것은 트럼프의 일관된 수법이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압박 전략은 우크라이나에 효과가 없습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4: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4: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4: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네,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베개, 배수구 빗에서 엉킨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속으로 자신이 대머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당황함을 느낍니다. 네, 사실 계절성 탈모는 과학적 근거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에 속합니다. 하지만 탈모 정도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 진지하게 대하는 게 좋습니다. 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탈모는 여름 가을철에 정점에 달하며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를 더 뚜렷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두피의 모낭은 항상 작업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90% 이상의 모낭이 생장기에 있고 약 5%에서 10%만 휴지기에 있어서 평소 탈모량은 통제 가능합니다. 항공총병원 피부과 이사 정원은 가을 겨울철이 되면 원래 휴지기가 있을 수 있던 일부 머리카락이 집중적으로 빠지는 데다가 공기가 건조해져서 머리카락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고 머리카락이 건조하고 약해져 빗질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쉽게 끊어지므로 탈모량이 평소보다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의학 관점에서 겨울 탈모 증가는 대부분 겨설 변화와 모낭 주기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중의학 관점에서 봐도 가을, 겨울철 탈모 증가는 보통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광주 중의학대학 제1부속병원 피부과 주임이사 류정은 중의학에서 머리카락은 혈의 여분이라고 말하며 기혈이 허하면 모발의 영양을 잃기 쉬워 모근이 비고 빠진다고 했습니다. 네, 이는 허증성 탈모로 땅이 척박하면 곡식모종이 자연히 튼튼히 자라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람의 하루 탈모량은 약 60에서 100가닥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연속 하루 탈모량이 100가닥을 넘어서거나 스스로 머리카락량이 현저히 줄었다고 느끼면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네, 오늘도 라디오 이지상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향의 시냇물 소리 먼저 듣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예산 공개 및 감독 제도를 보완하여 예산 공개 사업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발생주의에 토대한 정부 종합 재무 보고 제도를 보완하고 대토 분석 및 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무 회계 감독 체계를 보완하여 재정 경제 규율을 엄숙히 하고 재정 관리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조세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 사회 공평, 시장의 통일에 유리한 조세 제도를 구축하는 데 착안하여 조세 제도 구조를 최적화하고 조세 제도의 재정 수입 조달, 경제 운영 조정, 소득 분배 조정 등 기능을 도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조세 법정 원칙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조세 우대 정책을 규범화하며 중점 분야와 관건 고려에 대한 지원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새로운 업태에 부응하는 조세 제도를 연구하고 디지털화, 록색화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종합 비용과 조세 요금 부담을 합리하게 경감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것과 분류적인 것이 결합된 개인소득세 제도를 보완하며 경영소득, 자본소득, 재산소득에 관한 조세 정책을 규범화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통일적 세금 징수를 실행해야 합니다. 지방세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소비세 사후 징수 및 지방으로의 점진적 이양을 추진하고 부가가치세 2월 공제 환급 정책과 공제 과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를 지방부가세로 통합하고 일정한 폭 안에서 구체적인 적용세류를 확정하도록 지방의 권한을 보유할 때 대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조세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록색 조세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소자원 사용료를 소자원 세금으로 전면적으로 변경하며 환경보호세를 개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소비세, 기업소득세 등의 록색 발전 촉진 관련 정책 체계를 보완하여 록색 저탄소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조세 징수 관리 개혁을 심화하여 세무지법의 규범성, 편의성 및 정밀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정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조항의 조정 통제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한 한편 조항과 지방의 적극성을 모두 잘 발휘시키며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재력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등 세 가지 목표 요구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조항과 지방의 재정 관계를 한층 더 합리화하며 각급 정부의 사무 권한, 지출 책임과 재력이 서로 어울리는 안정적인 제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합니다. 조항과 지방의 재정 사무 권한과 지출 책임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조항의 사무 권한을 적당히 강화하고 조항의 재정 지출 비례를 높여야 합니다. 조항 재정의 사무 권한은 원칙적으로 조항 본급에서 지출을 배정하고 지방에 위탁하여 대행하는 식의 조항 재정의 사무 권한을 줄여야 합니다. 규정을 어겨 부대 자금을 배정하도록 지방에 요구해서는 안 되며 사무 권한의 행사를 지방에 위탁할 필요가 확실히 있는 경우에는 특별 이전 지불을 통하여 자금을 배정해야 합니다. 조항과 지방의 수입 배분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지방의 자주적 재력을 증대하고 지방의 세원을 확장하며 지방의 세수 관리 권한을 적절히 확대해야 합니다. 조세 제도 개혁과 결부하여 공유 세금의 공유 비율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산업을 국내에서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이전시키는 협력 기제를 보완하여 전출지와 인수지에서 리익을 공유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비조세 수입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부분적 비조세 수입에 대한 관리 권한을 적당히 이양하여 지방에서 현지 실정에 비춰 차별화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 이전 지불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특별 이전 지불을 정비 규범화하며 일반성 이전 지불을 증가하고 시현의 재력과 사무 권한의 종합도를 높여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이전 지불 장려 및 제약 기재를 수립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급 이하 재정 체제 개혁을 계속 추진하여 성급 이하 재력 배분을 최적화하고 기층의 재력 보장을 확실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 재무 관리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요구에 따라 정부 재무 관리 제도를 보완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채권 자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에 부응하는 정부 재무 관리 기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 재무의 분류와 기능 설정을 보완하여 조항과 지방의 정부 채무 구조를 최적화하고 고시 조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며 국가 중대 전략 임무를 도잘 지원해야 합니다. 포괄적 지방 채무 감시 감독 관리 체계와 잠재적 채무 위험 방지 및 해소를 위한 장기 효과 기제를 수립해야 합니다. 업무 협조 기제를 완비하여 데이터의 공유 및 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원천 관리를 강화하여 잠재적 채무의 신규 증가를 확고히 억제하고 기존의 잠재적 채무 위험을 질서 있게 해소해야 합니다. 법규를 어기고 기치하는 문제에 대한 감독과 문책을 엄격히 하여 지방정부의 기치에 대한 평생 문책제와 채무 문제 소급 기제를 실행하며 전형적인 사건의 주의 환기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지방정부 특별 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특별채권 지지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 규모와 비율을 적당히 확대해야 합니다. 채무 한도액 배분 기제를 보완하고 특별채권 자금의 대출, 사용, 관리, 상환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용자 플랫폼 계획과 플랫폼 운영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용자 플랫폼 회사에 대한 종합 정비를 강화하고 용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하며 다양한 변칙적인 기체 행위를 금지하여 정부와 기업의 경계가 분명하고 책임이 명확하고 위험이 통제 가능한 과학적인 관리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금융은 국민 경제의 혈맥으로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전 국면과 관계됩니다. 최근년간 우리나라 금융업 발전의 가속화와 금융분야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금융체계의 복잡성과 개방도가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자연의 신비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눈 내리던 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의 선방용 전구화성 탄소 포집 시스템 개발 기록이라는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자 관계자들은 신속하게 대형 액화 탱크를 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탱크에는 선박 배기 가스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말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한 척 다가섰습니다. 이 선박에는 선박용 전과성 탄소 포집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국 선박그룹 제711연구소가 자체로 개발한 것입니다. 최근 중선그룹 711연구소 소장 동건복은 과학기술일보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초의 선박용 전과성 탄소 포집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우리나라 해상 탄소 포집 분야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만 아니라 해운업계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은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000 TEU급 재화 중량 20만 톤의 원양 컨테이너의 탄소 배출량은 자동차 한 대의 약 1,000배에 달합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해운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해사기구는 최근 몇 년 사이 탄소저감 규정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해운 업계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감은 업계의 공동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저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했습니다. 중선그룹 711연구소 환경설비부 총경리 소위는 어떤 방안은 선박 연료를 교체할 것을 제안하고 어떤 방안은 배출 전 탄류 및 탈탕을 고려했으며 또 다른 방안은 순항 최적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연구팀을 구성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수십 차례 조사와 토론을 거쳐 연구개발팀은 선박용 탄소 포집 기술 방안, 즉 선박에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을 장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로 된 환경설비부의 젊은 박사 리가는 열정적으로 팀을 이끌고 해당 연구 방향을 바탕으로 한 연구 과제를 신청했지만 곳곳에서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리가는 당시 중선그룹 711연구소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모두 탄류, 탈질 분야에 집중하고 있었고 업계 전문가들은 선박 탈탄 기술에 대해서는 기대를 걸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부담감이 컸지만 리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부서는 다른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 방안을 시도할 때도 수많은 의문을 받은 적 있지만 결국 그 방안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면서 때로는 혁신이란 역류를 헤쳐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담하게 가상하고 신중하게 검증하는 자세로 수개월에 걸쳐 연구개발팀은 탄탄한 업계 분석 보고를 완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소 내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선그룹 711연구소 경영진은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연구개발 경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연구소 자체 예산을 지원하여 자체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국가가 필요로 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일이며 전망 있고 의미는 일이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품을 빨리 내놓을수록 유리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제품의 경쟁 우위입니다. 소위의 이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전력을 다해 시간을 쪼개며 신속하게 첫 번째 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 개발 방안을 완성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하얀 공에 비유하자면 연기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색이 뒤섞인 공들 사이에서 하얀 공만 골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리가는 선박 연기 속 이산화탄소 농도는 5%에서 10%에 불과합니다.
하얀 공이 너무 적어 포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얀 공을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기 속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이산화탄소 포집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리가는 선박 연료의 특성상 첫 번째 방안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안을 사용하려면 흡수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흡수제는 이산화탄소 포집의 핵심 물질로 흡수 속도가 빠를수록 포집 효율이 높아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중에는 관련 흡수제가 수십 종이 있으며 이들을 조합하면 수백 가지의 배합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중성그룹 711 연구소 환경설비부의 양호연 공정사는 선별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계산화학, 분자모사 등 기술을 활용해 1차 선별을 진행했고 수십 개의 후보 배합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실험을 통해 최적의 배합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연구개발팀은 상해해양대학의 3000kW급 대형 엔진을 활용해 실험대를 구축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흡수탑과 재생탑을 건설하고 보일러와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등 국내 최초의 선박용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 실험대를 정성들여 구축해 나갔습니다. 결국 실험대를 완성하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납품하기 위해서 팀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했고 한겨울에도 자정이 넘는 새벽 1-2시까지 실험실에 머물며 장비를 조정하고 데이터를 지켜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흡수제 흡수 효율은 60%에서 70% 사이를 맴돌았고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리가가 내일 다시 합시다라고 말하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기록기에서 깜빡이는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흡수 효율이 90%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은 감격해 얼쩔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급히 데이터를 기록했고 밤새도록 맥의 변수를 최적화하고 장비를 조정하며 며칠 연속으로 밤을 샘 끝에 최종적으로 종합 흡수 효율을 80% 이상으로 안정시키고 마침내 하얀 공을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처리할까? 리가는 먼저 이를 분리해내야 하는데 이 과정을 탈착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공정으로 이산화탄소를 탈착하면 에너지 소모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 소모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품이 시장에서 환영받기 어렵습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팀원들은 방대한 문헌을 섭렵하고 나서 탈착 시 압력을 조절하면 탈착 속도를 높여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압력치는 실험을 통해 결정해야 했습니다. 한 차례 검증 과정에서 탈착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형태의 변압 탈착 방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리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또한 탈착 시 온도를 낮추는 것도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양호연은 하지만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몰라 마치 무기는 있지만 사용법을 모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연구기관이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연구개발팀은 그곳과 협력하여 새로운 유형의 탈착 촉매를 공동 개발했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 탈착에 필요한 온도를 100도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연구개발팀은 선진적인 열통합 기술과 제어 기술을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탈착 공정을 최적화함으로써 에너지 소모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탈착된 이산화탄소는 기체 상태로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액화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양호연은 불 속의 냉매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액화하는 것은 공정이 성숙되고 비용이 낮아 가장 선호하는 냉각 방식이긴 하지만 불 속의 냉매는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및 그 개정서에 따르면 선진국은 2020년부터 불연 22 생산을 금지하고 2030년부터는 불연 22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불 속의 냉매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 친화형 냉매를 선택할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개발팀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까다로운 환경 기준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가지 냉매를 비교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R744 냉매를 선택했습니다. 이 냉매는 이산화탄소 액화류를 99% 이상, 액체 상태 순도를 99.8%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환경 기준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2024년 5월 세계 최초의 선박용 전과정 탄소 포집 시스템이 현장 적용 검증을 완료하고 선박에서의 이산화탄소 포집, 탈착, 액화 저장, 육상 하역 운송, 재활용이라는 전과정 생태계 폐쇄 순환 운영에 성공했습니다. 동금복은 2024년 말에 열린 주한경제사표에서 디지털 기술과 록셋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전통 산업을 개조하고 고도화하자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고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에 매진하여 과학기술 혁신으로 록셋 발전을 선도하고 글로벌 탄소 감축에 중국의 해법을 기여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노래 인생의 길 우리 함께를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조선족 미술 거장 흥룡강성 화원 국화원 장해동 원장이 수십 년 걸어온 국화의 길이라는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12일 흥룡강성 서화원 우수작품 전시회가 할빈시 남강구 서화원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수십 점의 우수 미술 작품들이 전시된 이 공간에 발을 들여놓으면 입구 맞은편 벽에 사람 키를 넘는 국화 작품 수만 거원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림 왼쪽 가장자리에는 총을 잡은 병사가 그림 밖을 향해 서 있고 그 뒤에는 예술적으로 가공된 고향 풍경이 화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흥룡강성 서화원 국화원 장해동 원장의 대표작 중 하나로 사실적인 대규모 서사 방식 대신 고향을 가상화한 예술 기법을 적용해 꽃이 만발한 듯한 몽롱한 시적 효과를 만들어내며 관람자들에게 넓은 상상의 공간을 남겼습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지난 25일 아성판 화원 황태화 원장과 아주경제발전협회 조선족연합발전사업회 할빈분회 정철 회장을 비롯한 예술계 인사들이 장해동 원장을 직접 레방해 그의 창작 생애를 축하하고 오랜 시간 쌓은 창작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할빈 출신 장해동 원장은 1991년 조항민족학원 미술과 중국화 전공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흥룡강성화원 전속화가 흥룡강성화원 국화원 원장, 중국미술과협회 회원, 흥룡강성미술과협회 부주석, 국가1급미술사, 흥룡강성문사관 특약연구원 등의 직책을 맡고 있으며 국무원 특별수당을 받는 전문가로 전국예술계에서 그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제9회, 제10회, 제11회 전국미술전, 제2회 전국중국화 작품전, 제2회, 제3회, 제6회 전국화원 미술작품전, 제3회 전국청년미술전,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80주년, 85주년 전국미술전 등 수많은 국가급 전시에 연이어 참가하며 전국미술계에 그의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작품 수상 경력도 화려했습니다. 중국공산당 건당 80주년 전국미술전 우수상, 문화부 전국 제8회 군성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중국공산당 건당 80주년 흥룡강성 미술작품 회고전 금상, 흥룡강성 미술과협회 설립 50주년 대전 금상, 흥룡강성 건국 60주년 미술작품전 금상, 흥룡강성 제4회, 제5회, 제9회 군성상 금상 등 수십 개 중요한 상을 받았습니다. 또 일부 작품은 한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를 비롯한 국가와 지역에 전시됐습니다. 대중들은 국화 작품이라고 하면 흑백 먹물로 그린

낡고 고리타분한 이미지가 떠올리기 쉽지만 장혜동 원장의 국화 작품은 생동감 넘치는 색채를 사용해 활기가 넘치고 끝없는 상상을 자극합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7m 길이의 대형 창작 항련 용궁지는 2015년 반파쇼 승리 70주년을 맞아 완성되었습니다. 기존 항련 소재 작품들이 용궁들을 한 줄로 세우는 평범한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오랜 시간 구도를 고민해 기존 관리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양정우를 화면 가장 왼쪽에 배치해 붉은 색채로 강조하고 조상지는 짙은 묵색으로 졸마는 밝은 색조로 각각 다르게 표현해 각 인물의 개성을 살렸습니다. 또한 해동청을 동북 항련의 정신 상징으로 배치해 전체 작품의 령혼으로 삼았으며 이전에 거의 표현되지 않았던 조선족 항련 여전사 리추월까지 포함해 총 10여 명의 항련 영웅을 화면에 담아냈습니다. 이 작품은 성내 전시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주제 창작 중에서도 가장 무게가 나가는 대표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혜동 원장의 가족은 예술과 전혀 관련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물질이 부족해 오락 활동이 거의 없었던 어린 시절 몇 권의 그림책을 따라 그리며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기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은 천부적인 재능과 영감에 달려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이런 관념을 단호히 부정합니다. 이른바 재능은 본질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은 대량의 연습에서 나온다. 충분히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술의 도리를 깨우치게 된다고 그는 확신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화원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수많은 주제 창작 임무를 맡아온 그는 허황된 영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평소 쌓은 기본 공력으로 모든 창작을 버텨냈으며 수십 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그림 한 폭씩 그리는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개인전만 열었던 경험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열흘 전에 개인전을 열었는데 전시장에 서면 눈에 전부 단점만 보였고 장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전보다 전국 규모의 대형 미술전에 참가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만 점의 작품이 심사를 거쳐 최종 수백 점만 전시되는 전국 미술전에서 자신의 작품을 수많은 동료와 작품들과 비교하며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다음 창작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혜동 원장은 다원화된 현대예술 시대의 창작 철학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가 인터넷으로 완전히 열린 개방의 시대입니다. 현대화가는 전통 문인화의 좁은 틀에서 자신을 가둬서는 안 되며 국화, 유화, 판화의 차이에 얽매이지 않고 종합적인 예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풍이 어느 한 문파나 스승의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으며 단열 소재만 전문적으로 그려 이름을 알리는 관행도 거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구체적인 사물의 형태를 묘사하는 것보다 마음속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삶으며 화면 속의 사람, 말, 화조는 모두 분위기를 돋보는 상징일 뿐 모든 요소가 전체 이행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천마행공 계열 작품에서는 말의 형태를 그리는 대신 천마행공의 이미지로 우주 수순의 넓은 경지를 전달하고 금목 수화토 다섯 행성과 은하의 이미지를 화면에 녹여 마도성공 같은 식상한 표현을 완전히 벗어난 정신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장혜동 원장은 대학 졸업 후 할빈시 조선족 민족예술관에 재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성급 전시에서 금상을 수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작품이 주목을 받으면서 성화원 관계자의 눈에 띄었고 2002년 성화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화가의 기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이자 전문 화가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현지 기업가들이 가장 많이 소장할 정도로 성내화원에서 큰 인기를 자랑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미술 전공에 대한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혜동 원장은 냉정하고 명확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인공지능은 화면을 생성할 수 있지만 창작자가 작품에 쏘아넣은 진실한 생명체험과 감정을 영원히 대체할 수 없다.
특히 대형 주제 창작은 쟁활 축적, 사상의 깊이, 큰 화면을 통제하는 종합 능력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인공지능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혼 없는 현대 미술 작품은 인공지능이 가장 잘 생성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핵심 있는 예술 창작은 절대 시대 흐름에 도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미술 교육에 대해서도 그는 깊은 성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 저명 화가 오관중 선생은 미술을 배우는 사람 중 성공률은 극히 낮아 10만 명 중 몇 명만 피라미드 꼭대기에 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인 마음으로 미술에 입문하는데 조금의 좌절만 만나도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는 학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재능 판단을 요청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아이의 미술 재능을 함부로 단정지어 말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면 막지 말고 자유롭게 그리게 내버려 두되 억지로 학원에 보내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좋아한다는 정도로는 미술의 길을 버틸 수 없고 정말 광적으로 사랑하는 수순이 되어야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지만 지금도 매일 그림 한 폭씩 그려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올리고 있다는 장혜동 원자. 시대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예술의 경계를 넓혀가는 그의 모습에서 전통 국화가 오늘날의 생활 속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대는 나의 기적입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장수서무입니다. 길장, 소매수, 착할선, 춤으로 구성된 장수서무는 소매가 길면 춤도 잘 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유리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어느 날 진나라 소왕이 문무백관들 앞에서 련신 탄식하며 근심 어린 표정을 짓자 대신 범저가 소왕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군왕의 근심은 신하의 치욕이요 군주의 치욕은 신하의 죄라고 했습니다. 어인 일로 이토록 수심에 잠겨 계시옵니까? 그러자 소왕이 대답했습니다. 초나라가 용맹한 장수들을 앞세워 진나라를 공격할까봐 두렵다. 우리 군은 백기장군마저 잃었으니 강적을 두고 어찌 근심이 없으리오. 소왕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나라 모사 채택이 진나라로 갔습니다. 진나라에 도착한 그는 연나라의 채택이라는 사람은 말 재주와 지략이 뛰어난 인재로 향후 진나라 범저처럼 재상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 소문은 범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범저는 매우 가소롭게 여기며 채택을 불러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재상의 자리를 탐낸다고 하던데 사실이오? 이에 채택이 대답했습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성공했으면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 상감, 백기, 오기가 출처 진퇴를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화를 당하지 않았겠지요. 때가 되었으니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암시였습니다. 지금 세상의 업적은 너무 커서 더 이상 업적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진왕의 신뢰를 잃게 되면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공께서 저를 재상으로 청간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택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범저는 소왕에게 중병을 핑계로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대신 채택을 청구했습니다. 사마천은 이 두 사람을 하나의 열전에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한비자의 이르기를 소매가 긴 옷을 입은 자는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은 자는 장사를 잘한다라 했는데 이 말은 참말이다. 범저와 채택은 그야말로 곤모 술수에 능한 변사로다. 장수선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 수렸습니다. 이는 소매가 길면 춤도 잘 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유리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1: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2: 한 모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1: 한 모의 림지는 한 모의 모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모의 방풍림은 100여 모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2: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1: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녁 이 시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희였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전 사회의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이 연인 수로 21억 3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어떤 이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어떤 이는 귀성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출발이 순조롭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더욱 편리하고 따뜻해진 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추석과 국경절 연휴 기간 국가철도그룹은 야간 고속열차와 고속 침대 열차를 증편했으며 전국 철도는 일평균 약 13,000편의 여객 열차를 운행했습니다. 성도, 상해 등 고속철도 중추역은 철야 운영 모식을 돌입했고 상해 홍교역은 30%의 수송력을 늘렸고 성수기에는 평균 5분마다 한 편의 열차가 도착하거나 출발하도록 배치해 빈도는 대도시 지하철 아침 출근 시간대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낮에 관광하고 밤에 이동하는 여정부터 대각선 장거리 횡단까지 사람들의 여행은 점점 여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유가 잠시 머무는 체류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의 출발과 도착 속에서 모두 안전하고 편한 여행 즐기시길 바라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24편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지는 발전 시기에 진입했다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굴꼽대기 집의 마을 대룡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서안 대당 서시 박물관으로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별의 아이들을 지키는 호혜월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술래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립추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24편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지는 발전 시기에 진입했다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수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우리나라는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지는 발전 시기에 진입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직면한 전략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과학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개 측면에서 이해를 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식의 국내외 환경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일련의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발전하고 세계와 시대가 역사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발전에서 중요한 새로운 환경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면에서 나타납니다. 국제 역학 관계가 심각하게 조정됐습니다.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역글로벌화 사조가 대두하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뚜렷이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이 부진하고 국제적인 충돌이 불안정한 사태가 빈발하며 범세계적인 문제가 격화되는 등 세계는 새로운 불안정한 변혁기에 진입했습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경제와 사회 발전 면에서 일부 새로운 모순과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고 발전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데 아직도 많은 걸림돌들이 있고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 아직 그리 강하지 못하며 식량, 에너지, 산업사슬 등 공급사슬의 안정과 안전을 확보하고 금융위협을 방지하는 데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들이 산적했으며 종전 분야의 개혁에 풀어나가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적지 않으며 의식 형태 영역에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했으며 도농 간 지역 간에 여전히 비교적 큰 발전 격차와 소득 분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취업, 교육, 의료, 보육, 양도, 주택 등 면에서 대중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태 환경 보호 의무가 여전히 막중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더욱 복잡하고 존엄한 전력 환경 속에서 자체 발전을 도모하고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총체적으로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병존해 있는 형체에 직면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직면한 위험과 도전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혁과 발전, 안정을 추진하는 데서 피할 수도, 이도록 할 수도 없는 심층적인 모순에 많이 직면해 있고 당 건설, 특히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에서는 고질적이고 다발적인 문제에 적지 않게 직면했으며 언제든 심화될 수 있는 외부의 억압과 억지에 직면해 있고 언제든 각종 국권위 사건과 회색 코뿔소 사건이 발생될 수 있으며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여전히 여러 방면의 우시와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의 회복 탄력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충분하고 융통의 여지가 크고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기본 상황이 변하지 않았으며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 고도화되고 있고 신성장 동력이 증가하고 위험 방지 능력이 강화됐으며 14억 명이 넘는 인구와 상명이 넘는 중등소득층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잠재력이 있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재학생 총 인원수와 매년 졸업생 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2억 4천만 명에 달하고 고기능 인재가 6천만 명을 초과하며 사회가 장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중국 거버넌스의 우위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위기와 기회가 겹쳐져 병존해 있으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위험을 안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 자신의 일을 잘해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투쟁 용기와 전략 능력, 대처 수준을 증강해 발전의 주동권을 적극 장악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전례 없는 대변환의 국면에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얽혀져 발전하고 있지만 평화와 발전이 여전히 세계 각국 인민의 공동한 염원이며 각국의 상호 의존 정도가 심화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원동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 글로벌화가 불가역적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한 차례의 과학기술 혁명과

0: 산업 변혁이 심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발전에서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전히 발전의 상승기에 처해 있고 발전의 내적 원동력이 여전히 강력하며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력자적 향정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습권평 통지를 핵심화하는 당주왕의 강력한 용도를 받고 있고 힘을 합쳐 큰 일을 해내는 사회주의의 제도적 우월성과 장기적으로 쌓아온 튼튼한 물질적 기초가 있어 시기와 정시가 모두 우리에게 유리하게 기울여졌으므로 반드시 어려움과 난관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육성하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국민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의식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기회를 발견하고 포착하고 만들어내고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며 불리한 면을 피하면서 기회를 선점해야 합니다. 오한의식을 강화하고 최선선적 사고방식을 견지해서 일진광풍 또는 모진광풍 초에 중대한 시련을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하며 투쟁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투쟁능력을 높이며 각종 위험과 도전을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하며 완강한 투쟁으로 사업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노래 노을빛 속의 어머니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굴꼽대기 집의 마을 대룡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룡촌에는 굴꼽대기를 붙인 벽이나 해초로 지붕을 만든 역사의 흔적과 자연의 숨결이 느껴지는 건물들이 함께합니다. 1119년에 조성된 대룡촌의 비조는 허씨 가문이지만 지금은 진씨성을 가진 촌민이 더 많습니다. 뒤에 산을 업고 맑은 시냇물을 마주한 대룡촌에는 물 위에 드러누운 다양한 다리와 아아한 탑, 옛스러운 사당 건물과 물로, 골목, 고목 등이 많은 볼거리를 만듭니다. 대룡촌에는 백석가가 다섯 갈래나 있습니다. 1897년에 고액을 들여 조성한 이런 골목에는 전부 커다란 하얀 돌을 깔았습니다. 골목에는 또한 룡진가 물로와 요동리문, 상달리문을 비롯해 많은 문들이 남아있습니다. 골목의 량켠에 위치한 새로운 건물들 사이로 굴꼽대기를 붙여 만든 사당 건물인 진씨 대부조사와 그 맞은편에 위치한 고파옥이 유난히 예스럽습니다. 대룡촌을 흘러지나는 옥대하우에는 다리가 많은데 그중 붉은 사암을 깔아 만든 룡진교가 대표적입니다. 청나라 때 축조한 아치형 다리인 룡진교는 교각의 양쪽에 비스듬한 뚝을 형성해 교각에 대한 강물의 압력도 줄이고 선박이 교각과 충돌하는 것도 방지합니다. 난간에는 명나라 때 풍이 다분한 무늬가 새겨져 있고 가운데는 잉어가 룡문을 뛰어넘는 그림이 조각되어 있으며 교각 주황에는 힘있는 필체로 룡진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룡진교와 달리 점룡교는 아늑한 전원 풍경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쪽의 담소에서는 하얀 오리떼가 논일고 다른 쪽에는 배를 집으로 사는 사람들의 수상 가옥들이 특이합니다. 룡진교의 한쪽에는 1884년에 지은 3층 루각식 건물 대괴각이 아아하게 솟아있습니다. 하단에는 화강암을 깔고 그 위에 청색의 벽돌로 루각을 짓고 제일 꼭대기에는 육각형의 지붕을 만들었으며 청색의 유리기와 위에 20m 높이의 호로병이 하늘을 찌릅니다. 진씨 대종사와 진사공사, 우강공사, 금만공사 등 대룡촌의 많은 사당 건물 중 가장 웅장하고 가장 정교한 사당은 1522년에 지은 진씨 가문의 조사인 현종사입니다. 이 사당은 룡진교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일명 교도사라고도 불립니다. 물가에 위치한 현종사는 방 세 칸 너비에 방 세 칸 깊이의 건물이며 날아갈 듯한 처마와 기둥에는 조각이 화려합니다. 문틀에는 외국 의상을 차려입은 서양인의 형상이 조각되어 특이합니다. 이는 진씨 가문의 관료가 명나라 때 외국인을 안내하는 직무에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두 세 사람이 둘러서야 안을 수 있는 아름드리 보리수 그늘에는 대령촌에서 가장 오래된 사당 량당공사가 있습니다. 굴 꼽대기로 벽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0: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먼저 굴껍데기를 철사에 꿰어 맨 다음 석회석으로 벽면에 부착시킵니다. 이 밖에 굴껍데기를 창문 유리로도 사용하는데 채광 효과가 좋은 동시에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 않아 은밀하기도 합니다. 사당의 지붕에는 항일전쟁 때 총탄의 흔적이 남아있고 문틀에는 정교한 벽돌 조각들이 함께하며 사당 내부에는 과거의 농기구들이 놓여있습니다. 대령촌 뒷산에서는 맑은 샘물이 솟아납니다. 옛날 부자나 문인들은 늘 이 샘물로 차를 끓였는데 물맛이 특별히 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58년에 샘물이 막혀 촌민들이 파이프로 샘물을 다시 지상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밖에 대룡촌에는 수증기가 가스같이 피어오른다고 해서 이름한 사정기라고 하는 우물도 있습니다. 청나라 때 판 이 우물은 1년 사시절 물이 마르지 않는데 이 우물의 물로 차를 끓이면 차맛이 더욱 좋고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이 우물의 물로 밥을 지으면 하룻밤이 지나도 밥이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행복이 넘치는 우리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서안 대당서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대당서시 박물관은 섬서성 서안시 련어구에 위치해 있으며 비단의 길 문화와 상업문화를 주제로 하는 민영 요적지료 박물관입니다. 대당 서시 박물관의 부지 면적이 20모에 달하고 전시 면적은 11,000평방미터에 달하는 바 그 중에 요적지 보호 면적은 2,5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대당 서시 박물관에는 소장 문물 2만 여 점이 있는데 서시 요적지에서 출토된 문물과 박물관 설립자가 20여 년 동안 수집해온 문물을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대당 서시 박물관은 수나라, 당나라 서시의 도로, 석교, 도랑과 건축 등 요적지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기초하에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수나라, 당나라 서시의 십자거리 요적지와 십자거리 본래의 도로구도, 척도, 규모와 분위기를 보호하고 전시했습니다. 길이 12m, 너비 12m 크기의 전시 단위를 통해 수나라와 당나라 시기 장안성의 공간 설계 특성을 살렸습니다. 또 건물의 크기와 재료, 색채에 대한 일련의 탐구를 통해 높고 낮음이 있고 질서 있는 공간 효과를 나타냈으며 당나라 서시 거리를 환원시켰습니다. 교묘하게 설계된 외벽과 건물의 재료, 품격 등 면에서도 건축문화의 깊은 내포와 그 웅장한 기세, 번영을 표현했습니다. 대당 서시 박물관은 기본 진열과 특별 전시, 림시 전시, 예술 공간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서시의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기본 진열은 당나라 서시 동북 십자거리 요적지와 차바퀴 자국 요적, 출토된 문물 등을 통해 서시가 비단의 길의 기점으로서의 중요한 지위, 거래 종류, 상업문화 등 번화한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그중 당나라 서시 동북 십자거리 요적지는 직사각형 모양인 바 남북거리는 1031m이고 동서길이는 927m이며 현재 지표일에 1.8m 내지 2.5m 되는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시내에는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으로 각각 두 갈래 길이 우물 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 전반 시내를 9개 구역으로 나누었으며 또 매 구역마다 사면이 거리와 맞닿아 많은 점포들이 있으며 상인들도 수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비단의 길에 100가지 공예기술 체험 특별 전시에서는 고대 비단의 길에서의 전통 공예 제작 과정을 선보였으며 림시 전시는 문화 교류와 전시 장소로서 비단의 길 문화와 고대 상업 문화를 보여줍니다. 대당 서시 박물관은 우리나라 첫 요적지료 민영 박물관입니다. 특히 대당 서시 박물관 3층에는 100가지 공예 기술 체험 공간을 설치해 전시와 공연, 판매 기능을 두루 갖췄으며 다예방, 악곡포, 공예방, 방직품 점포, 보석점 등 다양한 점포를 선보였습니다. 또 1층에 위치한 전시홀에서는 비정기적으로 공연을 펼치는데 주로 비단의 길과 대당 서시를 주제로 기타 문예 공연 형식과 극종과 결합해 관중들에게 시각적, 청각적 향연을 선사합니다. 대당 서시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선정됐으며 또 올해 11월 대당 서시박물관에서 선보인 두 개의 문화창의 제품은 국가급 추천 목록에 선정됐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별의 아이들을 지키는 호혜월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서 류주의 한 특수 교육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자폐증, 지능 저하 또는 다운 증후군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학교의 창시자는 호혜월인데 그는 퇴직 후 이 특수 교육학교를 설립했으며 이젠 학교가 생긴 지도 28년이 됩니다. 학교에는 현재 80여 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문화 수업 외에도 생활 적응, 수공예 기술 등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호혜월은 매일 7시면 학교에 도착해 아이들에게 옷 입는 법이며 발음 연습 등을 가르치는데 한 개 동작만 수백 번 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를 친절하게 달 할머니라 부릅니다. 올해 83세인 호혜월은 사실 몇 년 전 학교 업무를 아들인 정욱승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어르신께서는 여전히 시름이 놓이지 않아 매일 7시면 학교에 도착해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현재 류북구 육재 특수교육학교에는 두 개의 교구가 있는데 호혜월은 류주시 아유로에 위치한 옛 교구뿐만 아니라 류북구 장당진 부간촌에 위치한 새 교구도 자주 찾아 아이들의 학습과 생활 상황을 살핍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특수교육학교라 보니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동 실천 수업이 한창인데 갑자기 한 학생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또 다른 학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생님은 즉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위성국 선생님은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정할 때면 마구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부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때면 선생님은 즉시 아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진정시켜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시선은 항상 아이들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학교에는 교직원 30명이 있으며 평균 연령은 46세, 가장 어린 선생님은 2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교원들은 돌발 상황에 직면해 가끔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때면 호혜월은 옆에서 차근차근 선생님들에게 대처법을 가르칩니다. 오후, 호혜월은 한 여자애에게 인지 연습을 시켰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당령, 올해 14살인데 자폐증을 앓고 있어 지능은 3, 4살짜리 아이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0: 올 3월 당령의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이곳으로 보내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도 어려워했으며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들과 호혜월의 노력 끝에 당월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령의 변화를 보면서 호혜월은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호혜월은 자폐증을 앓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절대 다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뢰를 쌓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고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기에 먼저 그들에게 안전감을 준 후 가르침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찍 호혜월은 고독증이나 지력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집에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는 특수교육학교를 설립하려는 생각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호혜월은 1998년 퇴직하자마자 특수교육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그는 돈도 건물도 학생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 장소를 찾아다녔으며 자전거를 타고 집집마다의 문을 두드리며 학생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일반 아이들은 몇 분이면 터득하는 것을 이곳의 아이들은 수백 번, 수천 번을 가르쳐야 합니다. 경험이 없는 그는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으며 특수교육이며 언어훈련법이며 심리교육이며 재활 마사지 등을 배우고 스스로 도면을 그려 교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해 언 28년을 걸어왔습니다. 호혜월은 학교를 세운 취지는 오로지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어려움들이 보물처럼 밀려왔는 바 수업 장소조차 없어 현지 기상청의 기숙사 두 곳을 임대해 걸상과 책상만 놓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또 전재산 3만 원을 꺼내 학교 운영에 사용했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현지 장애인 연합회 사업 일꾼들과 함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특수교육의 이의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28년 동안 그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처음 왔을 때 말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했는데 그는 다그치지 않고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가르쳐 나갔습니다. 올해 16살인 장지정은 3살 때부터 이곳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2025년 12월에 열린 전국 제12회 장애인 운동회와 제9회 특수올림픽 운동회에서 광서팀을 대표해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따냈습니다. 현재 그는 혼자서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며 하학해 집에 돌아오면 직접 요리도 하고 간단한 집안일까지 도맡아 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의 변화를 보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28년간 근 400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사회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환경 미화원이 되었고 어떤 이는 마사지를 배워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호혜월은 자신의 소원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챙길 수 있고 존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곳 아이들에게 있어 진정으로 존엄 있고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요? 호혜월의 대답은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융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이를 실현할 수 있다면 그건 성공한 셈입니다. 호혜월은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시간과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별의 아이들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호해월이 달 할머니라고 불리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별의 아이들을 지키며 진정으로 아이들을 별로 보며 그들이 하나둘씩 밤하늘을 수놓을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었습니다. 달 자체는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밤하늘과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 밝은 달이 두둥실 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모리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모리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상록수를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문화술래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립초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립초는 가을철에 들어선 때라는 뜻입니다. 립초 때에는 가을철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더위는 여전히 계속되며 하지와 추분의 바로 가운데에 해당됩니다. 음력 7월, 양력으로는 8월 7일이나 8일경이며 이날의 태양 환경은 135도입니다. 옛 사람들은 립추 15일간을 5일씩 끊어서 세계호로 나눈 후 매개호의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초호에는 서늘한 바람이 분다는 말이 있듯이 립추호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에 북으로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감을 줍니다. 이 호에는 흰 이슬이 내린다는 말이 있듯이 낮에 햇빛은 강한데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온도 차이가 크게 생기므로 곡식들과 밖에 있는 기물들에는 령렁한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3호에는 쓰르라미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때의 쓰르라미는 기온이 알맞춤하게 되자 나무가지 위에서 신나게 우는 것입니다. 립추라는 말 자체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이때로부터 립동 전까지 3개월이 가을입니다. 어쩌다 늦더위가 있기도 하지만 7월 7석을 전후해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가을 차비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때 김장용 무나 배추를 심고 9월이나 10월 서리가 내려 얼기 전에 거두어서 겨울 김장을 대비합니다. 벼농사의 성패가 결정되는 시기로 벼가 누렇게 익을 수 있도록 논에 물을 빼주기 시작하며 옛날엔 맑은 날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는 기청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매기도 끝나가고 농촌도 한가해지기 시작하니 어정 7월 건들 8월이란 말이 전해졌습니다. 립추라 해도 더위는 여전하여 늦더위가 계속됩니다. 이때쯤이면 변론에서는 목도열병과 고온이 지속되면 주로 발생하는 벼 멸구의 피해가 심해 목도열병은 일반 벼에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는 출수기로 쌀 감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방제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로 잘 지은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뜻밖의 복병인 사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리는 한 달에 음력 2일에서 4일, 17일에서 19일 두 차례 생기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때가 음력 7월 보름 전후인데 백중 부근에 사리 현상이 드높다 해서 백중사리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는 사리 현상은 태양과 달의 위치가 지구, 달, 태양 또는 태양, 달, 지구일 때 태양과 달의 인력이 합쳐져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겨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바닷물의 수위가 최고치로 올라 낮은 지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칩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옛날 우리 선조들은 기존의 재래종을 약간 개량한 벼씨로 벼농사를 지었는데 그 밥맛이 좋고 매우 찰졌습니다. 또한 벼집의 길이가 길어 소의 사료로부터 초가지붕, 가만이나 거적, 새끼, 녹근 재료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0: 노래 고향 친구를 보내드립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눈이 한 갈 그대기 지르기는 더 헐라하긴 니스와니 씬 호칠돌 마신 심을 대고 문쇼이 관단에 비라사 안흔해 도레텔한 보델레고 이산나하니다 헤르헤르헤단 불렉티에 얼른 장준에 맨데 바하니 이치후 돌다하란 우대시 에르레 바라볼도 필레 허이에 흐문다 셀로 딱내엔 스틀이 어제란 그저제 Мурын галлин остендан мүхшэдэхтэн дивлия Мүлмэлдэхтэн чагаан савади мүүн кагирэн пошаа Самбулинэ орчигэн бам сарнар мэдахтэн дэ Самбулинэ

비드 풍주면 반다긴 해줬 날디 사갓 드리군이 디우를 쳐 지인들 흔드누기 해제 이루 티루 미트니 벨드벨 니글 왔다 탕월기 여덟 디라 탕월신 하글 치르기 해협을 좀 말이지 반다 예라 말이지 은하라 맞고긴 말 풍 포른 예템진 니긴 해불간 허문 베레 틀따른 반다 비치기 잘려주 베나들 하르굴린 지르구드 담담말 어르지지 반다 둘무들와 여행사의 엘다 흑모해발와 야가 했던 배 끝을 누가 만에 지는 걸 딩대산에 문사크우긴 입토란 벼룩득든 지르긴 와서 늑전하라 탄고든 지르고 시행했지 뿔만에 시샤고든 지르고 해른 들은 호스클란 들은 번 니가 악세기 들어간 나시 이름은 르누왕 여긴 챔들의 발 운뜻갈 옥타그만 지르긴 두루 왕윤 그득 흐문 발 음이 무돌 조해 흐마 의돌 반다 바간 풍주량 두허룬 두허텐 풍실람 왕울룽 수입어 허산 이티가 알레노 홀토다 르누와길 부이바스니 상사 테스클과 야르만 지르기는 나가르 좋다 테레베토 승도량 치치기에 노노덴덴 예레메

0: 얼른 지를 장준 우리 차간에 등등이 저에게 해는 담은 틈에 진행군은 뚫었으니 풍준영
1: 어디봐 장벽인
0: 우흑순둘 니가 지를 위해놓던 말고지 단다가는 좀 막자 여러 바위를 줘야 두번 지치기 잊혀던 특급살이 고다들 무실진 인허의 단다
1: 그자 억대대사와
0: 허일 호문 순의
1: 문안
0: 호문의 홀간 오락든
1: 해라
0: 슬로우신의 딱
1: 매행
0: 유엔사이긴 딱 든들 벌벌 울보론의 유리기 어구스간 그저
1: 해라
0: 한 분의 옛조언을 하도 의인 뺏어올쓴
1: 해라 해 살주간 와이
0: 은이 양산 어은 우들 야불 조이들 장주연
1: 제넥 부르란 니더
0: 빠르그는 그저와
1: 깨틀린
0: 니긴 월든
1: 외사이
0: 니긴 뭐 으듬듬
1: 해라
0: 시샤 월든
1: 가게라
0: 푸르네 지렛게
1: 허무라
0: 릴왕이라 하트베라 저화랑
1: 나도 단다도록 뭐도 이제 외사이
0: 더 대가
1: 배는 뭐지 더 대가 치르긴 와서 도시거들 흘치 적든 덜나라
0: 응이지
1: 야빠서 억지
0: 쥐어서 보였더라나 이모서 우드린 된 장전생이
1: 우지죄가
0: 푸른 물건
1: 외사의 허약을
0: 열 보태가 등을 물건 허일
1: 얼때부터는 제르기 측에 쌓아서
0: 등을 흐르고
1: 도와서 하마라